0: nom zhuang zhe ya gor sum jia jie zhu pa yu ba ta pa zhe de de na nom ji shen zhe de gor su ni ta gan ma gu ne gor su sum ta gan ma xie pa la pa su yu shi nom shen nga zhu che be nom ne kan lu na gor zhu shi ta gor su nga ma wu zhu du jie lu ni dong jia me niu zhe zhu lu ro ta de pa la nom ri li zhi ting jie che sen ba ta di nan quan ting zhu pa la ta ting ji cha ba ting ji pa cha kan ya me ba chung xu 디저네 진짜 시외 대지토 파체 최초임부터 신기를 골 니네 개와 파규 원장 나진에서 마샤콘 팅직 차유부터 이내래 다들 동지 제배 정시 사슈 링어 버시나 나진 예수지 놈리 라리아 파소 유시 생일인데 장조지 출산 나가 서버 댐수 친구 소샤 십제 남대 댄스 남을 안에 댄제 저의 모든 당시
1: 생일링게 살고베 니차소베 랑경정키 존내시비 체시 초선나카사바 뎀수타 티신 헨자르키 각제락제 심주 남찬키 구조 총도타 니도 니서초르레 튕구지 총도토네 신도 총와 남찬티 쾨멍외고 치 체동게 게다원타 라다 튜윤 로스미인시 랑경정 신조 친리 칸키 니치네 총월로 친타 시촌 신례 로친 노창 신나 천재 로친 兰州 로친소 예난키 렉차点别 첨바족숨타 냠토 각주체바티토네 장중기 자순리리기 첸제사뚜 툰참사바시라 레바춘유 초선나카사바티니 서포토보수토바타 남시감시치사차르토바 파사젠수토바제타 딜롱린토바타 툰보토보용토바시신 장중기 서포토바타 남시차긴신배워키 초세리키 고쿨 니밍아미유 Pyoge rung chung za se, gya kyo mo tong chur chung yi ta, chisu tong mi gya sin yu mu. Wen yang, tu yu rung bu na, bu li za sun, rang ku rang dun chi mu to be, nang jin le ding gu gu yu. Te na, za tu ku yu ta, chan be, rung yu ki za sun sarba dim su che gu ti, za sun le ri gi, meng si ding to dong we, du gu ji yin la, ye ke gi, gin kam din jia sung je, ding to dong we, gak zi di gyur si gyan ri. Singilingi,
0: 北朗军总体青铜职贵组军团松江旗随意我是拉达切度铁国旗是陈朗屯司令团主不拉年我只能给你森林界你也是三个把朗军总青铜特长聚集措备北朗军总体青铜职贵组军团松江旗随意旗随聚设置我的从头头的许多重要了北朗军总体青铜职贵组军团松江旗随意的你当家没女子主流老王安慰在今年的松我是拉达切行但你将用的拆成青铜铁光旗 초두랑신께산내지침수통마티인배 소위통도도교와당차지
2: 대신先来团结党动所做内囊中出于不是。军机堂九秋西边西屯西渡街堂点别基础行路停入间隙平均三百组准七七别的拍卖七个。
1: 생일링케 다른 남부 최신심티니 변종롱 천년 천리콩 표계롱 천키 성교를 군대 군총 시비 치리리 천지 말리 천년 준바 등지람이라
0: 말리 천년 준바 지둔이 샴라 남부 최 무퇴네 레전제 난던카 세나이부슈
1: 생일링케 강정 나총 네초 하사 시비 진내 유고 투친 금니버 진능 아베 최주뒤닌 고수규레도 대골키 십천낭튼 진린 튼조플라네 모주능그리
0: 생일링케 예차 살고바 라사 총제 미망 시슌 선중 슌든 칸게 조베 선주 용자 총도 내시도 총와라 칸종 나종 내초 라사 시베 인내 유고 투진 갑니바 나왕아베 시 주드니 변종 되가 침으로 고주진바타 갑디 인내 유고 투진케 칸종 나종 내초 라사 시바 주든 조보 미데 인내 등등타 무미 인내 수샤 등등 유고로 윤조 퇴내 총구 망수의 냠니 Jankam Nyongru Sojie Chigo Rabta Jinba Bi Yunbashi. Gabdi Jinglai Yugo Tuyichin Ka Songla Yi Yunbata, Dawangawe Tse Jubdu Nien Ti Gomoro, Junggu Zhanyin Shabzhu Toma, Zhashi Shabzhu, Pyeongchong Duga Khan Chimoro Tabdun Chagyu Ta, Dawangawe Tse Jubdu Nien Tse Nyushu Du Nien Pala, Mepung Gorshe Chenzo Ta, Namchui Targa Chewe Nimo, Jumba Chongzu, Mangsui Nyongru, Tsemo Zangdam Jilin Tokyoba Sogie Chigo Bi Yunba, Dawangawe

0: 我们那次拍的戏是把这推南开的把三餐聚了这
1: 퇴경한테 랑골동안이 떠나시를 지롱 랑골닭경기 시제야부마게나 키랑 칼로와 첸텐시를 지롱남
2: 퇴경한테 랑골라 지제야부툼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이기 세모툼나 키랑 체당댄베 칼로와시 칼라인
1: 랑골닭경리제나 피타
2: 디네 왕차댄베 댄슈권준규 키랑기 균디에랭이기 랑골라 다경체당네 랑골기 룰라라 균슈로와 쥬탑킨투라
1: 디니에 키랑키 랑골기 농탄 로알라 춘중치단에 콜롤 십시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캔도 강릭 영토
2: 타다 키랑키 센신비에 리젠디니
1: 딤주 태제 레젠기에 낭세 레젠 랑골 닭용 시피니
2: 렌디 레젠 난 슈규로 그스슈
0: 디나로리아
1: 근데
0: 치소르시오네
3: 아,
0: 다 근데 우리 슝노

0: sangsi chi dia
1: de ah le le le le lo lo ge la le se no mo tu ne nga na zo long de gi in ji lo gu ma la
0: oh
1: wo di the gi ya na zo ge da ge di the le ya se jis na ro na xiong yin ge la de ji lo yin ba che sa na di zhe duo na zo lo ran ge mo zhe ti
0: 电车了不是吗你把车上那里你火里你把车上那里同样嘛我这都完了重庆南路你把车上那里推给俺俺做但那个同样的你这里嘛对吧马上做你是来去你这是车用的完了那里你给那个车位那地铁里呀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 다나 저 로디엔 지 타른 거 줘야 다 인제네 야 그
1: 더더디도
0: 질 한다 로디나 로레 약속지 가능스네 디디셜 던다 통기나 로나 너 저다 가서 로사스 디도아
1: 어 좋아라 로소
0: 좋지 어 디디셜 로디 다 산음다 제네 야 렉시디 겨리 죽지다 간지토네 다 코 디란데 살다 레가 야마 좋아스다 마딕시 저선시 다야 갑로리야 코 세네 양 코지 덴지다 덴지 록서지 제비나 록서지 제비다 근데는요 저선 오스투이
1: 아 레레세
0: 레세 뭐 제다 건제 갸지 숨지 싶지 버루 두고 그 언제 숙참 부슈돌
1: 아 레세 마시 제비는 하나 주다 놈다 팅산 태외 양 하나 주 디 랑콜기 놈젠디 파르자디 데부스람 민도관 딘제 인도스와 미망고지게 다 계속 칼와사 버튼도 랑콜뇨다 뉴지 유베 칼로알링게 임바차스네 카세게다 오다 놈네 조선 전부 딘제 리사다 치는가 로그 딘제 시다우메 조 삼상 딘제 광장 유도와라 딘제 임바차샤 빈네가 나 주야 수수 네세 탄도 코류 벤차샤는 총기나 로리아 파초 부게야 이네리드바 지 차레레야 파수 테야 딘제 주고리아 페주 단야 점지 임바차샤는 야 디로랑디 당분나는 조 소뇽아 티웨가 코류레
0: 야 지숨급체
1: 페르체 체토브르발게 딘제 지기 페뉴유바 다 이네레 케세야 디 주어 메바키랑기 벤차산디바 터진리아 테야 티밍기야 랑가 라브라브딘제리아 테야기 이제 고고 유베스 체비는 디피진 고고디 강토야 카고 치유스리
0: 반기라 예 타고 지단에 개견을 돌
1: 노 주발네
0: 수카르 수수 쿠리오란 디시르샬
1: 아
0: 타보게야 서단데네 로그디 담과 제네 야고도 동기나 로르히네
1: 레센 로로
0: 노
1: 타기랑난조 타데랑조 미게 토베다 결함도록이 랑코마고 저르만 이나로네 디게 창망아주 비주단이 캡게 체슈다다 디망슈레 체바 체사비나 그게 체드르뱅이라
0: 단다 오 디리 지시스라 개시나 어디리 디슈치슈스 디월이야다나 디르샤다나 사디 슝노 인교티 디월이야다나나 디르샤로드시 디월이야다나 디르샤 냠디싱
1: 아레 담고 담소네다 디 카초지제 아니 베진 담고 체위너 발기라 담메 조스므사르치
0: 다나주 싱도 만조이나 약쇼 디릴 탄다 우랑고티야티 지시티
1: 지시디기랑 나주 직 탄다 수수 우랑고게 티야디다디네 근데 로레 슝네 겜교기 디초 마르벨 어디니 임바체선은 경은 주 요와 체데라 시바체선 디소 티유다 티메스시
0: 지
1: 지베기라
0: 지 나도 지시디 갑로리아 탄데 모체 갑로인 디시자슈르 인지 엘
1: 아 리스
0: 아 디네 디슈리 지시 엘 탄데 엘는 니만 간조 탄데 딘데레 모체 닝빈데 메베 디시리 다 베샤시나 강이네 레르시 니쇼 마레 다시 디리 간조 탄다 말락 소프트 드 위
1: 아 레레세 소프트 데데 지지
0: 디고 아 위 위 이제 양 갑로 안그 추도나 레르시 니 조여리
1: 아 레레
0: 레르는 나서 디르샬 인지 왜 말해 크르투리 아 이게 쉬는 디텔류 간시리
1: 아
0: 디텔류 간
1: 레슬레스
0: 그 딘데지 다 딘상 망차지 딘데르 샬라나도 레르시 니 시체 아 디네 디나로네 투제
1: 어어 레스
0: 투진 교디나 투이나 독스 웨디나 아니 웨루시리
1: 아 레레
0: 망차지 웨루 웨바 소두스리
1: 아 레온 데테지제 디친교 임제르발
0: 지 디나로네 단단나조 디시도 파동지 다 치욕 파동지스라 저조기슈나 디나로네 단다 에알로제 웨이제 디네 에슈스도
1: 어 레세
0: 말학스도 다디제 디신교 민디진교르샬
1: 어 레슬레스
0: 어 한다 나주 배주 다야 망셔지 간 조디나 디르샬 웨이 망셔지르샬

0: 근데 디나로네 에로디 지단에 다 망치하지. 어. 지단에 토야 뉴뉴뉴뉴치리. 니만 니만 하는 자단데 샤모 샤모원 시랄단데 어 랑고 뉴도스라. 원디기 단다. 딘딜이야 간요치셔.
1: 아, 레레세.
0: 드네 단다. HD 지단에 다 어 저 자뱅이 모르케시 질료레 다 지단에 단다 토야 뉴뉴뉴뉴르샬 망차지 단다 디리샬 웨이디
1: 어 레세이라
0: 어
1: 로로기라 레세 참데 무투용나 조 차조지기 차와디야 잘리스나로나 쇼이 어 조께 르베 커닥진기 어 랑코르디 단다나 조 지리 칭아츠 시교차도관 디 어 나조 샤차요로 그러와기라
0: 방금디
1: 그때 제바 차샤빈의 자 참부유메 어디텔이야기라 세지스나로나
0: 레세 단나조 어 디리샬 kaga numdi di nian shu na shi gong li jili ra chingai na chinga che lo ni ir shal ta yak shu chung na gina chinga li na jidang na ta di na lo li ya jetum na yao yore la kaga numdi yang kun nubi di yao yore la ka jiga yang ki ma jib che tante ni keo ma si di ta nubi shu ru ru ku numdi nubi
1: zhiba ki la ma na zu jala khan jis tuengi xeba cha si ne de le kui tui zui ki cega xe yore pa la di na lo li ya ki si mo gyu ba cha xa vi ne le nubi di les les che che shu ru ri zhiba ki
0: la ta tanda kure di lop di na lo li ya che ya che na tanda lo ni chi xa yore
1: a le le
0: se jili chinga che ta jili ran che sim che che ne nang dam du gyong yo ma re
1: le se
0: jili chinga jidan ne 가지 지주 가지게다 뱃 맞이니 요래
1: 다디
0: 어 눈 쉬어 말을 가가 눈치 눈나 주시 로루리
1: 나
0: 당보고 딘데주르 세 세딩딘치 아 눈 가로시 누비쇼 쪼고차는 가 나르나 나고차루 세나치
1: 아 레레세 두두 눈게
0: 다다 너는 냠주 다 제렌다
1: 주 진짜 겨르친 바바
0: 제렌
1: 배다 이
0: 친가 있는 어 다데 버루리아 지네 오도
1: 아 레로스 세 Lolo gilang to si, lo gilang kuda nye su, nye to suru na.
2: Tujyo nganchu langgol donwa ni donna xin le zirung, langgol dak yonggi si jay yabu ma ye na, kirang kaluwa chenten xin le zirung ngang.
3: Tujyo nganchu langgol la ji jay yabu tumna yang, langgol ki gyonjari ni, rengi ki si mo tumna, kirang che dang denbe kaluwa si kala yin.
2: Langgol dak yonggi zay na pi ta.
3: Dine wang cha dienbe dienshu gongzhun ju, kirang ki gyundian rinyi ki langkhur la dagyong chedang ne, langkhur ki lula la gyonshurwa jyotab kintub la.
2: Dine kirang ki langkhur ki numtan lo la chunjung chedang ne, kolor shibshi chedang so, langkhur donggab ki gyunshi te kinto kanglik yongtub.
3: Tada, kirang ki sanshinbe lichen dini.
2: Dimdru tete lichen ki nangse lichen, langkhur dagyong shibdingi.
4: Thank you.
2: 머저당고마리 역저처러리 팅사 머저만베가라 샤삭하고시도 퇴미눔촤라리 아 욕쇼 딜레 낭바방맹이 지주랑고 대제죠
4: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상메 개호눈지다
2: 그러바
4: 지주랑고나라 망스대비나 슝릉디 양스시 참음의 승비
2: 그러바
4: 마세 고유에 바소수야 뉴시라 조소와
2: 아르바
4: 나가 엄마 창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2: 야구 크제
4: 다시나 아무니 지주랑고 대제조
2: 조조 지주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 나 봐봐
4: 야 나 엄마
2: 계속 겐근 전부 뒤집채
4: 어
2: 어, 네, 니스.
4: 니스, 네.
2: 다죠, 다죠.
4: 다죠, 다죠.
5: 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做千不米为切，场面激过了满掌熊的也不远。
1: 老新克林给他的其他最新别里程地呢彭州龙车年车列控彭州龙车企进驻铁制里程企囊市狼科大共协地址我听地里程做用不等自然了提定地里程企电讯公众人而军训跟托电拉日接着其实克拉以呢狼科企路拉大共谈谈能行狼科企跟着车席所给你吞路这南国广播呢我这里程铁顿七百个人拿了里程企铁制开往场连我给估计出给苏啊 你出出他，连我给估计出给金啊，顿顿过年，肯用给这样啊，村里才拿了修能够可修银了。俺那村牌开些吧，这推南开呢，把三层就拉着，跟托点了，你木推那个那组，他的嗯，应急一万六个万个了，我地铁里啊，你嗯，可是给谁先拿着拿？那些个了。
0: 对，俺那组地铁应急，马拉龙的乡下呢，熊老也不接，熊老没不接。
1: 对，那就底下应急马拉龙的乡下呢，熊老也不接，熊老没不接。对，那底下老大的人家不接，就接。哦，类似个啦。老大的应急呢，老大，现在中马的，光阳马拉的需要有的。哦，是吧？那个啦。嗯，过去我们过年马拉就有不接，因为那里啦，它应急啦，是没不拉个啦。哦，真的是啥？嗯嗯。那个那就底下应急呢，它嗯，看到了不嘞？通常不打，这个这个打打马拉的呀，从个家，从我们家，顶着一个，嗯。
0: 开钱不用吧？开钱不用不记得，嗯，对，我们这打开完门不记得的，隔了一个节，对，所以讲隔了门不记得。那类似类似，记得。他这一套两年，嗯，十几，我那就马上记得都是，这些学校。
1: 哦，类似，因为他用户热的送过去嘛，肯定是这样。哦，类似，肯定是隔了一个，肯定跟这说明。啊，类似。像我这，因为老早，他的人民给他，他的人民都送过来。哦，是是是。他这弄路就单就去。嗯，这把。今天早上的嘛，晓得。嗯，类似。他的。 그막갈래겹제소소제다로몽고친디가래데네탄데인지디다말라디케첨보다자첨부지오레스레스시네지초나실리로기란디텔리아기라게십자디스나로날 모시나로나토지레스음다나조당통마디르샬어럽숨준에 둔주버룰이야나조탄다디슈돌 헤러스니시 어레스인지미치 어디 딘디스샤나조음 촐랑
0: 对，古觉节目是。那，对对，第二嘛的，他的对，除了那，其他的很多都是没呗。这个烂，烂子一般那个烂，蒸汽是什么嘛？底部路哦，除了都是出路，哦，差不多，像这个烂子的蒸汽是了。哦，是吧？我第一点就抓古觉节去。啊，那第二个节，第二个节目多，啊，可恐怕改不了，过了多。那第二个是古觉节目有去，那这个随着对。
1: 第古不了，
0: 他没想到什么修理了。哦，是吧？什么修理？咱今年呀，他当做应急，他那地许多，嗯，沙发里是。哦，类似。第一样，嗯，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停车修下 동 등게 죽줄 굴러려 아니 디샤냐 와다스도 인지미지 와다가 탄데 디스샤 결란체 주양 코여 저양 주만 장수 야야 잡수니 꼬르겜니 셔마레
1: 인지스
0: 수이체 양고야 갸자 숨냥에 버루리 아 겨르다샤
1: 아 젬버 셀릭티스 한 버르바
0: 다디 디르샤 통모 당통만 안아주 다 뭐제 인지디나 연구되는 디르샤나나 소제나 로네 탄데 레그 제야 정말에
1: 거저반기라
0: 다디스라 공장 지시
1: 어 레세
0: 근데 다디 슉치슈디 디르샤 안아줘 증구치 탄데 디준 교수와 탄데 첨부 이우게 베치 어 디네 디제 연결사
1: 아 레레
0: 그 탄데 다 독수야 디치 어 디네 어 디르샤 직도 등게 죽지래 골이야 탄데 안주 디샤 파고 니글라 군도세 지 디스위샤 만나주 진짜 잔치다 콜로숨 챙겨지.
1: 아, 레세.
0: 좋아요, 윤교지. 디닝 디 디르샬. 나 제임 제야스지.
1: 아, 제제 딘젤이야.
0: 제제란지. 랑가가 좋아 멤비지.
1: 어, 좋아라.
0: 어. 그디 디제자. 다디 쇠제. 단다 말한지 어디 딘제 중사.
1: 아, 레세 레세. 딘제.
0: 딘이 디 꾸려 나 좀 단다. 디샤 파고 프렌시.
1: 아, 레세.
0: 단다 미지게 콜로숨 챙겼으샤. 이내려 그 디도 단대 다그란체 지우체
1: 급도도 군이
0: 뭐지
1: 레세
0: 안디네 디슈 줄루다 안데 나토토토토 풀루야스 메베
1: 어이 와기라
0: 어디 쇼크 챔부도
1: 레세
0: 그래서 나한테 디네 양 갈래 갈래 갈래 갈래 지 교수단체 하나 저 직동 계기

0: 나 터제나
1: 네 해서는 유대 충사다 해서는 유대는 마피 네 전반 내변이 유대 아자 동가다 원구 네 전다 유대 안티리 네 갑산은 유대 아자 부디 네 배마신 진실 내가 지금 또 나와 네 시급은 유대
0: 中期的今年多半天节成了不行，他在这里不读嘛，所以我们今天就进入了。那那，那
1: 就这一天，那等今天这一天，你看咱们不是，不是说的。那那，
0: 你先，给咱给公司那把头接那收银了。
1: 那头接一天。
0: 那收点家务。
1: 没收点家务。

0: 한다니 비친키 추수종이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루
2: 생겨남초 링계공감사 샘라 북종리 까망에 생규 년주쇼이 니투의 사르괴비 계급 첨르다돔 지겹주의 시도 재발시나 지능아비 치지

0: 대화 마두 교 수양미 탕고 중나 딜리 학버지
1: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2: 수정 진이스 그네랑 라도 페맹기 맹주기 냠버제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3: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 무고방잠니 뒤부 베게
4: 무고방바미네 끼뜨디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5: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 두탕 니수미
0: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5: 디탕 람듄 티이 덴조즈
0: 디탕 람듄
5: 디탕 람듄

0: 동진전님보동 지천에 시합인데 그 누구 민슈나로 데 디스티셔리 친내팀부 나오미 처와 님이 콩용 류지 세미드
1: 세미드
0: 각종 시합도 그거 해기 감스 지어리
1: 레슬레스
0: 다디 마 제셰르지 중세 시합인데 티 차퍼 지다야 하마버스 또
1: 어르샤
0: 이마디 시합인데 단데기 디리 어 나츠티르 다 통마디 하스 마고 치지 소소 촌나스 용고 좀 해버다
1: 아니
0: 요 세나고다 도둘 니디 겨버라치체 수고된 옆단 숙청부체 슉 매베소치 칼라디스 슈충지요 다 차단 도주고 네버 시엔도 친자 침백 내게 차다 도주 소야 네버도 겨르 친자 샤이 빡도 도주 꺄세다
1: 아니
0: 묵게 이제 차지지 아 샤다 르블라 속에 탄데게디 림시 림시네 감줘야 그나 진데 네다지
1: 다소소 나와 매베 토네르 바르
0: 레지
1: 네다데게 트웬트용 거르 바르 但能够去哪里啊？或者说，光当年纪比较大的，叫得起嘛，是吧？听这几个年段的，但能够三不两的就生活了。哎，当过年么过呀？你看年段现在怎么着？这里你们的长安不东阳嘛，长安了。听这个什么话么说？一样，既然推广或者说，他多少去青年里啊，多少去打工，要钱买不起呢？光当年或者呢，来年里啊，年代做起我也不行，是吧？提醒或者说呢，你既然给送伢给或者说，现在多年了吧？
0: 从
1: 幺五六九年这，是吧？去了，来是来是。但谈到矿里啊，既然给我就学的那里啊，哦，差距是多少去了？你做可得苦苦用哪去了？
0: 查州是的，他第一次过来查个牛不得，都是娘先都他谈那个拿子的金牌，俺叫了叫出来个，
1: 俺这亲戚
0: 就
1: 是
0: 谈那个查出来牛不得叫了亲戚，当他都是俺个叫了做了哇，
1: 还
0: 是
1: 说
0: 八卦吹嘘都是第一次加多，
1: 加多了，木
0: 多是吧？查的这问题奇怪
1: 了，是了是了，但我那写不起来好说，但我那当我那想想我那看嘛，我写了多了，但伢那些的给了伢就其他一样是多了，其他说是一个大的。养个几只鸡拿去了？
0: 但得光得去那顶不了，但得给给七万几的，全部去先送了。我的前几天第二年的七只鸡就买些别的，给七万够了，因为呢，但得给光给那大几大的月饼订了，俺输了，差我全清白说起钱用就在云南，如果他讲云南团圆的是云南芒果是的，没看是云南芒果都晒的。
1: 啊，那乐死乐死！
0: 俺看那客地地址看用样子，看那时候客地看用那时候看了，看那的地址什么特别说起，
1: 说
0: 修起来没了。哎呀，你买过了提，说从提不用这些泥都做修全部也原本说起从那用样的，俺那咱那个郑州的燕窝，前面也是
1: 有
0: 那多话的，地地址十二几秒那事情，我的
1: 咱
0: 那个车站我那现在几千万
1: 的，几千万的是吧？他光两个那个一边呢啊，前年订票给几千万的。我就拿送下去了，但现在我给我穷的养起了，就我就拿了拿。
0: 给穷的因为呢，他可穷的矿个的些啊，这边呢，的这属穷要的。
1: 啊，那都是那些。
0: 苏达都是尿蛋的穷色的月不啦？啊，的这几个年他都是几乎地震没吧？苏个几挣钱啊？的呢，下蛋都是地子干不着呀。
1: 啊，那都是那是。
0: 的呢，地里开挖起开挖的时候呢，他那个地气调用过来，矿不白用去。
1: 啊，那乐死了，靠不表演，
0: 靠不表演的样情不得着，有叫你的。
1: 啊，那乐死乐死。
0: 难道我得给吃嘞？
1: 乐死乐死去了，他做的可是说你呀，输不有的，是吧？那破的是吧？靠不那是我是吧？
0: 对，
1: 这个可是说靠不表演不得这个内定有吧？乐死乐死。他提起了那些地方的吃下味呢，俺说皮肉酥里的，那落里啊，他得这个大家一年的，煮的一年肯定是人拿去了的，对不对？
0: 乐死乐死，
1: 乐死乐死。
0: 他谈到皮肉酥里那了呢，他拿自己的味呢，阿来他们大概拿自己。酒汤羹，
1: 看
0: 那个拿着的，他肯定是吃酸，但是人家南大矿的个多个，哦，酒了，人家那真的穷牛玉白是感觉三不吃下的吃，
1: 今天
0: 我就怕带进去，那不的，衣服了带进去，到八道大都是带进去，第一次的当先锋的人多个，八道都是，木屑多个，石屑多个，加多了多个带呀，
1: 今天
0: 当大都是胶布了多个带呀，
1: 那是那是，
0: 第一季大带了，
1: 季得得的，那是。
0: 比如个东西，你开发个得特别了
1: 哇！电脑
0: 里面，你按这个砸糖、出糖、接糖，都是都有的。
1: 那是那是。
0: 砸的特别高了，这就都是太阳没晒给熟全部没了，这就差了，就这个全部趴了压顶起来了。
1: 检测塞就是第一检测，你们都吃啊？开什么吃啊？啊，那是，到底是你给他点话，点哪里啊？土的，反正路的，忙路大呀。哦，对，车是的，车是的，好专业的。嗯，那是，罗，到做的，连我俩当地啊，一个两对半是的。哦，那我这是歪个了。第二个的，俺兄弟给叔叔给拿这个洗了点，洗了点去，大家学会的。对对，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
2: 若耶色同前点点追堂中康勇气旅行中大所三天用机公康地堂气初期开背贴了蓝队修那不天机他的天机年三十不提你本种龙清年轻烈红各界龙清气地堂西街列前地堂蓝队西不提你
0: 黄磊呢，哦，伊拉个一边呢，到底，哦，今年顶半个七六个，得不得？我就难说不白个了。那下面伊拉到底联系的，绝对控制一面，伊拉个就我就难说了。那是是。但具备透了，谁就面接西斯？当然的。那是是。那是是。但具备透了，谁就面接西斯？当然的。那是是。那是是。但具备透了，谁就面接西斯？当然的。那是是。那是是。但具备透了，谁就面接西斯？当然的。那是是。那是是。但具备透了，谁就面接西斯？当然的。那是是。那是是。但具备透了，谁就面接西斯？当然的。那是是。那是是。但具备透了，谁就面接西斯？当然的。那是是。那是是。但具备透了，谁就面接西斯？当然的。那是是。那是是。但具备透了，谁就面接西斯？当然的。那是是。那是是。但具备透了，谁就面接西斯？当然的。那是是。那是是。但具备透了，谁就面接西斯？当然的。那是是。 yuebe shunglu, lukshita tandegi chara dunya sati, berdi bangya ima dengi, akbar tu chara sati, ta nazi dili tulung shi ziyata.
1: Tulung
0: shi ziyata. Jiye dinya meba. Dini juolam gu neshebe, ni juolam da tandegi shukle shukchimbo cheche nguyna shibji, tuyanchi che zugu tangche ya sundi.
1: Nyo
0: meta tandegi nimita tozu shukchimbo choya sundi.
1: Ani
0: tsenle nyi moku ba tante ke nga ranzu ke tinte tsenle chibu che zide deya sunde.
1: Ani lesa lesa ekele.
0: Ani ondo zu pang che zide tante ke si ju nyumbu ne la tante ke susu kusimbu che zide sembo da tozu debu che zide kusimbu deya di.
1: Lesa lesa.
0: Ta juolam nga neshe bine rang mingwe zila juolam choks lori tante ke che bine nga ranzu ngui na ma tuen zan zir.
1: Lesa.
0: Di zi jongda che tu ne di lo pimpa yueba yang shuk. Chimbo chi chi chongda chi yaa di yaa ta nazi di la miru wan di. Ta chongda wan ni xe su su gyuksha nyungshe lu yaa sun di. Gangor dan yaa sun di. Chukya yaa sun.
1: Chukya
0: yaa sun. Chukya yaa sun. Chukya yaa
1: sun. Chukya yaa sun. Ta ni gila chukya yaa sun. Ta di chukya yaa sun nga su nam gyu dir wala. Chulo ki khara sun. Ta di chukya yaa sun di rang su wala. Nam gyu gila chuzen ki yaa chi mdu gila.
0: Chuzen ki.
1: Pingar bai.
0: Chuzen ki yaa sun. Ta chuzen ki chu tu zu. 差不多了吧
1: 哦,
0: 然后你那个, 개가 제는 정다티 말아 베트 진나라데 안니다도 저래 마음 차이는 거 봐. 제가 진나라데 유른 거 되좀. 추디 띠츠 중세기 장지야. 감데 베추 개야선도 저 야고시라요
1: 지금.
0: 레레레레.
1: 레스레스.
0: 다야 수구수수 침배 나지나 하는 수구교부터 참받다 근데 이게 왜야 추 장지노로 개야선도 저 야고시라요.
1: 레스레스. 미망부지 가서 삼료 나로 디삼조도 와. 다 추전데 개비나 침보다 가지 돌려 편도 개지요. 한도 가지 그래서 디도와 추전리는 예야도 와.
0: 아 레레.
1: 개마 편야다. 침바 편야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주제에서만 웃어도 와.
0: 대가스 여말이 그래서
1: 그
0: 주제 주도 잡으시고로 와. 아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추사는 겐투 말아.
1: 제제로
0: 록주지. 근데 그런 추티 준잠스러운데다 추티 장전의 계도는 가장 야와래.
1: 침발러스러스해기라. 로로로. 근데 그러니까 한도 공주야. 주람기 주주 돈이한테 흔들스이나기라.
0: 주람디 단대기 고치하는 신지 단대가 말한주 작고를 해야 된다.
1: 추침보다
0: 더 멋있다.
1: 그래서
0: 딘제기 중세기 정다 중세 유야한 데르샤.
1: 어.
0: 다티네 멘디 제빈은 안 두디르샤. 튀균의 제빈은 메랑한 저거 유닌인 것은데 더 카자스 직지 듬버스인데 친내 군좀선데 기딕스티 라서 보면다 탕진인가다 주리다인데 요리.
1: 또
0: 유야 요리들 인지민지기 소소띠 좀 마대베글 랑참기 마담바 멤버라
1: 계지
0: Gömindul.
1: Nitoria is such a way to say. The Nagila men to do some savoir. So say, Gelaria, the Anker Shua di Dingila. A cheggy, she did her jamie, Gelatic.
0: That is not the Ningshian charges it up, yet the Ningu charges a shanty going the inter. That doesn't do to open the teacher or chair when it's in a target.
1: Target,
0: Tarzivin, the child to my chill teeth, doing absent.
1: Oh, listen, let's say.
0: The tapshir dingy, not the teeth child. 언제든에 바체기 루톤다 네고 루톤스인데 진짜 좀 저서야 돼 언제 따르지지
1: 절대 로로로 러스에게라 제게 돈에 두스셔 와기라 다제는 네디 고요람 좋아 말하기라 다디 그저스 고요나기라 다디 고 고요네지로 와 러스에게라
0: 다디 고요람디 조진데 다 차라네 용고요리 다디 인다 차라네 용고요던 단데기 네도 그 띠지 유교 그 뭐였지 소린데다 단대기 독신인데 멤버 맹급선데 뜻이야 팀들도 봐는 이제 급자게
1: 서로
0: 주무지야선데 가도 이제 인베는 안고 유제도 좀 급선데 다도 좀 제 유교도 좀 아니 독신인데 멤버 제 뒤에 뒤에 인 소소선데 양장주 춘디 멤버 맹가 춘주인데 여러
1: 봐
0: 지찬의 전에야 어제 차대 어디래 나한테 소소 도주 마치지 유제인데 차다 태가 저유비 유제인데 비주담데 도주 고인이 신도니 제보.
1: 단대기
0: 친내 딤비 나츠디 제빈 단대기 아이즈기 나츠 쇼르바. 다디 좀니고라 아 숙침보 제지미가 안 거든 고부잔네 신나죠.
1: 신나죠고요.
0: 딜레 구슈디 더 갸츠미 체여리.
1: 친내 딤부스. 친내 딤부스 구슈
0: 구슈 숙체여다. 야 나트라 그게 요마.
1: 제제제기라.
0: 구슈디 숙침보 시라요리 제다 차딜 고야서 인지 섭소 체고야 드시.
1: 러스러스기라. 다디 조디디 그래서 고야 조디 차나 태가 유교기다. 아 좋아 유교 좀.
0: 어디리와.
1: 자라도 조이는 이습쇼
0: 그러지라.
1: 급다 등 규출로 이렇게 공리야 쉬어는 시. 너 급자기야디 나도 로춘 좀 망고 지 그래서 가고 싶어 가기라. 급자기제나. 안 급자기제 주는 강 그래서.
0: 다 근데 이미 시에서
1: 시에신 말하기라. 옆제도 주 옛날에 독시시다도 좀 강 거디 요 말고.
0: 예
1: 예. 응. 디시도 좀 땡기 수이미네. 나도 간다. 주는 로춘 수이미네. 디토리아 이스나로 시스. 이네 그래서 느끼라 양직 디 그래 진행된 비교 고연의 조디 양직 행기네 고엽지기
0: 원하기라 레슬레스 디 두스르셔 다 아무네 충분 서로와 소소금이 아메미 부고 코바노 냐데베글 아무데레 여비나
1: 어 이라
0: 딘제 체지지 고연바다 야보 만자한데 지도 부고 편지 샤두스 지브다한데 지디 양 편지 고야 손데 허와 부고 편지 발고 고여지지 단데기 Dine buku le kub jabe ke le yang sab so che wa. Buku kub se te yang buku tu tu pak zai kye wakabu. Dewa
1: orwa. Zhe zhe zhe.
0: Yang zhe le buku le kub jabe se te. Mien chu lu du ki tu tu tu na chu. Tanda.

0: 차다 저와 유교가 잘라도 저
1: 所以我的那个用过的。
0: 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대비급
2: 세상 그래서 아마 가지 이거 뒤에서 샘들 수 있는 것도 와. 또 보기 있다. 다 소소야 내시 뒤에 친내 뒤에 내시 유비나. 아 보고야 원부 뒤에 뭐니 붙이지. 그러봐.
0: 다 원고 단데 개고를 때려. 다 소소 그 계속 끼쳐온 게 고네 쑥 첨부 내도 이제 쑥 첨부 예외 걸로 야 도나지지. 디스 파 참셔야 소지리.
2: 어, 러스. 원래 엄지라가 이나 뒤 내시디 고연함도 못 줘 나버 봐. 샴리야 엄지라가 이비나 어 뒤 내시디 원고 근처 치고 유미지. 아주
0: 나
2: 생계 소요 못 주시 나로 나시고 일.
0: 다 나츠디라 원고 급게디. 다 저 벤조게도 주준 추원다 네버 약슈 퇴야게 답시지리.
2: 그 뒤쪽에는
0: 단데 그 급디 쪽에는 통모데 직접 사서는 슈그데 그런 쪽에 어 다와 당고데 직결 봐.
2: 어 원래.
0: 뒤지게 다와 당고데 직결. 니네 다와 추르 직결. 민망치월 단대기 컵디 겹쳐서는 아니 원곡 니버들 레지지 대장기 디 나스탄과 메르치기 단대기 컵디 재미는 디르샤 니버드 재미는 로주영네 니슈 니버드 챔버팅고리
2: 어 러슬러스
0: 얘기다 니튼지지 디버를 아니 미신게 소소 디 카소레 나데 디리 고야 진짜 지단 고이고 말이
2: 어 러슬러스
0: 디네 나란조가 단대기 착 중요하지 재미는 딱 진액이 단대기 어 이제 그 내도 유협에 당원제 서로에 또 와 그지 차다 저와 이게 도저로 인지민지 덮고 제지제 라고 마찬가지인데 장조 최대로 돈아 야구치야.
2: 근데 이게
0: 등기 권로서야 하는 시를 급자자야 그런데 소고야 그런데 단대기 또 봐 강바서야 대차 강바치 소야 시도 강백이 단대기 세모티 수샤 제안이야 디나게샹아
2: 대본이
0: 뭔 이제 수두래 다 차마 전에 개 말이죠 차 전에 있는 디 지비주다야도 들어 야 인지민지 그 독세 최고야다 직주지 강바 주네다 강바 손해도 저 직주 비주다로 치스
2: 나지지
0: 디 체비네 야 디 나진 이제 디지 디치야 다 베지는 소소가 좋아서도 들어 인지민지 그 당주 최대 야고 유배서 맹가 이제 디지 체지 이게 흉그 맹가 소는 소소지지 다 대샤 이야 길는 게 맹가 소소서 야고 쉬운데도
2: 근데
0: 소도 저서 뒤에 이제 그 손에 차 든 거로 와
2: 그때
0: 소지 한번 깨는데 지리 인지민지도 들어서 접서 최고 안 될샤
2: 레스레스 이나 매도 예차르 야고 쉬고이나 니오요를 땡고이 바타 每次地基点不习惯了地堂了点过地堂没别错完了地基领得不拆心地堂没别没次的准备领人寄养面地堂里每次有能杂七血体一拉能用安最回购着点血体压抑地堂让给拉度一对你把耳朵打击抗力切过 생긴다不错听地地堂蓝团给南队参谋学生不赢听地里整给西皮清官南天俺王等子拉他总之当直属期间这是给不介意连接修点家伙

0: कि ले लाभ यें बने सुचिरिया थोंडे गोशी इन्हें ले दिन के लोग की जी की का जी तुझे क्या बेगे गुइचे तो जो लास्ट बात दिया तो ना तेज़ जी चुम्बन दो आल तो दिया ना चु समझी ना दूसरा बा पुरु चोर या जी गुइ पे जो डांडा की लब्सो थांग या मंदे दिन जे लब्जों जी मेबे मंगसी वाल या 허탈이야 숙침부지 중수는 네 부족수 독자 차범 마시스 강인 시부는 네 부족의 수수수수야 송겹탕 수수수수야 직채니 수수수수야 직딩조 토비아 채비 규짐 출이야 아니 수수야 직 되바다 아니 수수기 누비 바닥이 직 티신다 마소니 네 야구지 왜 지금 못 허브 딩제 제스 쇼도안
1: 당장 다 티 푸비 은한 주 다 정도 은한 주 창매 투규 능충 쇼저비 내시도 네 강인 시비는 당한 주 균도니 김자나 차샤비는 지 우유 피추 치약이 내시 당신 총례 태기 당한 주 근데 로브레 롭소 좋아래 뒤에는 베디 동부동경 인베 처나지
0: 당한
1: 주 보고 양우 세대 단들 안 춘주시 하고 말해서지 아 디고기 내주 시마 봐 당한 주 김다수 다 지토나 치아데 조니 보고 장제지 아니 보고야 우유고기 내주 팀디 제시 말이 아니 보고 소이나 우유 근제 제제 돌그리 아 수수기 정 준유부치 근제 제서 용 채우리 아니 보고 총 원의 차샤비 내리 수수 용보리아 시제 조선당야게 도시들이 제주뇨요 말이 봐
0: 다시
1: 아니 튀규 콩야야 덴저라가 쉽능신 안난초 되버타 누빈이와리야 다치 파초 제토비야기 틱신송을 체디 딘제지 다 자원이네 요 말이 콘주스나 세상 당나조 차돌이야 외빈야야 틴제리야 체베거리야 콘주 강고치야 그 누부티 아니 정신께 매부 틴제도 차디어 봐
0: 최 대부지 차조도 말이 양신라 키랑게 다디 직내를 피부시라 소난 소디네 딱당 나니기 드리냠 주시하기 텐세 니부데야 토송할 아 텐세 니부데이나 나 수 김상기 삼시 다디나 나 수 부주초 럽드치모야 레체 다 춘세 모토베 제부틴제 스텝도 삼바 다디 제부 第一呢，可能全部都是那那最轻松的六岁初级见到决定的全部是，那最轻松啊，忙不急的六岁阶段上班，我呢自己不会锻炼，我是要的，下边呢，那第二个呀，就他先训练面多，他的先呢，没准备那么去穷游人了，他把头呢铺出作业，人民先操练全部的，我也是那我的，不让给人心给这托他们前途是，顶这个工作里呢，当然最严谨、明确这第二个，就去啊，拿上顶这些些活动。
1: 俺那是不计压长龙球门的一不难去接，老脚边来说，哦，但那选几家说，体力内让给我的培训单托个是，担心个是，顶着急，因谁嘛是吧了？现在呢，工农给培训单也给空些的呢，老松呢，老脚边爬了呀，可怜可怜，人边人边去接，接了这次牛羊的过初期，人心，俺那工农的看见是培训单也的，贵了呀，加不进是吧了？现在呢，不如做呀，当解决给到啊，农村训练面都养马踏训练面都顶着急，吃呀。
0: 也给给做的呢，俺那去金山六岁去了呀。他嗯，电脑了呀，我去学的。当爷爷呀，农村时呢，用个买别送这些多。当俺那去，可就是学呢，全部买着多了。
1: 他说，
0: 可就是我们自己多的呢，啊，模特结婚给做呀，你们就学会呢。
1: 他说是，他可是谈不的个呢。俺那去可是呢，啊，推荐他金山拿了呀，吃下边呢，我的吃个他，吃不吃呀？给他垃圾都不吃呀，别吃下边呢。俺那去给他忙不起个，啊，提着让给一只干给他们托比呢，你让管给他。
0: 嗯，
1: 要让提着你看了呀嘛，你不给呢？你让个推荐找准大爷跟我媳妇天天骂架声音，但是很的，是吧？他都是对不呢？俺那做提他提不起的我呢，跟这老不的，你不听不起来有些，你那来对俺那做推荐给他，其实他个大话卡子怕错，你们是不起来呀？跟心不是给不给？别吃下边呢？啊，不会三八，他我是呀的，他去每个月怎么吃的？第一，他去特朗普的卡里斯呢，让老总吃不呢？俺那我的啥土我的，老总提他去特朗普做几桌端？
0: 第二，多个几卡罗的，中间人不的，不会三八，
1: 他肯定了不的。嗯，其实，说说了呀，但是我的三亚个内部没有的呢。嗯，俺们两个三六拿了了呀，俺国家个加拉的钱多，你爸们俩承担最先的这个。 天没准备给你嘞，你外边也那这个，看他开药嘛的，看他外边特别是我，你特别吃药的啊，生生给。 삼루디 보고 선배 나리야 제지 제자주디 응안한주 코제 담부디 삼삼리야 우유디 차가타 제바제야기 락시더 보지야디 아 지당가 차니 당안한주 베지 논출리야 지초도
0: 리샬 다디네이나는 지 김상기 변조 나리야 우유 가자요리 디 상화지 是吧？是是，就咱鸡蛋切片的生。

0: Tugi, the Puru Dunia, Kimza Nalogi, Jig Don Yon Dina, Betty Basan Chibina, Yungu Yomaris, the Pichacha, Kissing and Nancy, Kimzanki, Chagindi, Yahoo Meba Chacha, Pamanamini, Kimzanki, Pianjogi, Chagindi, Basan Sina Dusamba, Bodhi, Labdachimu Naloria, Lady Samba, Milia Yubdi, Sosoya Gondu Yoshi, Dinja in Dusamba, Bukuki, Pamegi, Ganedia, Samshi Chito Mashi, Tiwaina, Nga Meba Karina, Samsangi, Pamaya, Kangaji, Le Yungorval, Jasan, Nizu, Dinja, Tudu Samba, Bugu Dun Yangan, Tsuwegi, Yungkunta, Tsuwegi, Benjo, Kanjegi, Miji, Ding Sabu Machuni, Rubzi, Hakoya, D, Kitim Brisel, Kissi, Kimzanki, Chagin, Jigs, Yubina, and Yang Kimda number Tugi, Tsuwe Triya, Jing Munzi, Majibata, Dinja, Chesuna, Bugugi, Nawena, Loria, Danganzu, Nalia, Mushi, Jigu, Tim, Mebja, Nangu Kazeto, Dorisha, Tanang Yanguji, Yab, Yim, Beginidi, Balada, Amlagi, Nirozi, Shirochi, Dinjagi, Nawazi Yonshashi, Chizanan and Sugi, Kimzanki, Benjo Dina, Yan Boy Dunia, Jig Ding Sabumuni, Massivinity, Condis Pitcher Dangudo, Dong Yong, Pitcher Dunlu Danda, Dunzegalia, Yanji Nosam Siodul,
1: Tajan, that Sumbadina, Manansu, the Guacuci Kansiagi, John Dadje Rameva.
0: Mm.
1: 루디지단 조라디 슈비나 그냥 고구마리라 람사 제시시아요리 세야기 다치가난조 더케비니레 틴제스르바 다키시 중두니 응난조디 고고디 치르간치야기 정다 틴제자 메베 보고치인비나 아노니 루디티리야지 가토비아 메브지르샤 러동만 다 차도기 응외빈리아 차샤비나 딱다 가르집에 있는 뒤달기야 고고 강토비아기 샘캄티 비주의 체제르바 아니 람산람산 70만 조스동아 람산람산 아지 소리야 고고의 강토비아 기승캄의 배수 제재 간다 기랑 단도 고고 예비는 님람 생기랑 물제었는데 아니 보고서 뒤균도니 김산나라리아 아 지고유스 뒤 판매 딜이야 지은 고치단 럼매비는 아니 정신계 보디
0: 你怎么说？你哪里呀？尊重于别事情，听这从哪懂啊？
2: 是了，当然，属于茶道我一片，不就是我的西边的第一呢？今年个哈江去，请不起了呀，恰着我是。俺那属于第一茶道我一片，给听这几了呀，别吃下去，能听听这是这些许多三八样呢？属于茶道我一片，谁的里呢？这开始别就担心别呢？第一呢，他是过度给偏到是用过去了，茶道我一片给底部买不起了，有是吧？是。那你那个呢？属于你先塞不起过呀的呢？不就说，俺你怕去听这哪落了呀？
0: 马路不清洁，究竟是哪米多？那就难怪要早的呢。金山区那路里啊，边角给露宿的马当北京个是意思。现在那个呢，去穷队那些不过也我的皮具，看见灯明，那边他不过也对不对？啊，即村进去啊，提醒多。啊，人个听见的呀，即越不起啊，听见拉索不的呀，即突然难过多了。那是的，路上那路呢，路基开车不是吧？是车不是那路上的呀，过的少人，马来是对什么？过的少人也好些，看到汽车嘛是吧？ 就在那不住错，俺那去谈的几不就看了一边那些六千多月边那些，突然六千、没人六千，谈的谈的六千的呀，配不进来了，俺那去听到去的，车里谈准备过年，俺那听说六十的，几个那样谈不住错呀，几样特别，再就个到我的送那样谈不住错呀的，过送给增加点点钱，也好几就要的呢，还将给开钱不得下了，不住错呀，样特别，作为特朗平的钱，用呀天里呢，俺那去念头修改了那效应了，
1: 当然是，当俺那错。 김달 행계 문의 찾아

0: 탄탄 루충더보 차샤비나 부고초 지 응구 치아탄 담가 치아기 당하나 주 직시팅제 퇴균도 저의 날이야 여국이 비샤샤비나 응나 조다치 김산날이야 수수기 리둥키 토디제 팅제 고제 안 부고츠 비샤샤비나 암랑아 오토만게 제시지 고유 수도네 기랑게람상 고마레 디랑 같이 오래세 무슨제발 대외가이나 응나 조지 람산뇨야 팅제 만나마치 부고리야 같이 고르스나 니 퍼츠고게 레 장게 디마 녜쇼 아스 장게 다치 쿰시 상부 유야기 베샤샤비나 지 감팅지 사야 주발의 지오팅지 감사야 쿰시 상부 치야기다 감숨지 런스네 뉴게 야메는 다와 지메 장야 무스미제 뒤기 엔티즈텔이야 뉴게 사가지 다르발 두스테비나 규림텔이야 아 보고 칼르보레스나 아 자라티 왕마초마시 장야 왕초여시 이네레 자라티 수수 왕웨 규림나로리아 체시고리라 고토브치아디 케심리스 티단 튀송소 던도 보글이야 오네 아 오네소 다스세 라가자라디 조용디 아 콘소 수솔이야 다칸지 가나스니초 야메는 자라텔이야 티웨이간 지제치야기 지다 삼르소마르베 팀제 고도소마르베 사바치 레비용고도와
1: 지잘 다디네 니부디나 지 토림룹딩 다 머리룹딩 키 부고고네 시비네데다 딩고디 양지 세고고리스 나스 다디나 로리아 최고도야 제비나 김다 주기 다 김산나 로리아 다와치 나 로리아 까망예기 김산 변조기 축중 총도신 주지 추나 다디나 로리아 보야 문지기 지 타녀딘데지 신수조리 스피차차제 시비나 드리 다와나 로리아 안주 클래스에게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어디 나 로리아 안주 사간 친구 나 로리아 클래스가 팀무니 친구는 안사고지마 채뉴야게 외디리아 카틱스 탕스 치그르다 장게 친구 컨데도고 딘제스 짐신 초에기 직조선 적지기 딘제 랭겐다마선에 보야 딕딕스 파데도 선바 보이네레 짐신 외스야디 체괴베다 天空电影呢, 走得没不及, 没影不电影呢, 不过有给人心给现住之人啦, 卡里怪不大, 卡里略动起不, 卡里说说呀, 我也是怪我约不电影呢, 可怜可怜的呀, 现住我这次。
0: 哦，他那个呢做六千六周年是吧？他那些六千里呀，啊，钱差别不够存，我那恰恰不那，那天给看几天的，下边么多不够了呀？他瞧江北头的我这又有嘛的手段啊？天哪里呀？我那做听他忙不起个，他去啊，陆地天哪给我恰三级是吧？嘞，啊，作为这阵恰三级不够了呀？这些呢，不过的，他们都要我吃呀了呀，一技能过些。他天哪里呀？我那做十天，听这恰当听这语文恰恰呢？ 약수이추는다와미지무제리야무제야제티나리야카세프시라소야비샤진디초에초주인다티라아초부초무니보치로주디구무인다티라도로뉴양구인다비샤샤는타니두블로디아뉴양구망고시제비는아니아조비는 다른다워디두블로사보뇨야메다시안디 파츠 20 체제 안슈구 다오디 장리야 다치 조준 근제 체는 약도 팀제 탁수 치료 집에도 보고디 껴부차지 아섬지 보고디 외문도 아섬지 람신 구간티르 지교 마리스 다선도 아지 치 전에 계지디 카레 수비는 안주긴 지미지지 돈년보다 야면의 로딘 교미게 보고서 계지시 돈대지시 고기 당한 조지 나모 디월이야 다치 볼륨 근제지 야비 유비네레 다디 장가 탄데로 쇠디 케고야게 쿠부지 마르다 Kisi Rangya Gang Yubi Nele, Rangi Balada Amla, and Rangi Chi Tam Yamena, Jibu Mugan Tidas. Ta Bala Amla Lia Lugu Washi, Tiwagan Rangi, Tawetoni Muyayak Epsomarbe, Tindi, Chidi Tindida, Yamena Ninchi Tindi Poli Machia. Kisi Rangi Zutindi Tun Simbi Nele, Ali Balada Amla Ropocheo, Yinile Rangi, Pama Gorota, Ani Gege Gang Gigsaji.
1: 他们的我那做脚木都不强，你做听的，早晚你呢，马拉不起阿西亚给，但是多年不，他的心给落地就没给补的，进下些正规钱的，还想给开钱不是啥？就想了，他干嘛有点开钱不行呀？做一那不住错，他养啥了呀？弄不的，有钱做的那几些呢？现在的看来说呢，他们你给搞军火么？什么钱？的这些些呢？这个他那么对吧？他们的呀，那几那就
0: 不住错呀，
1: 他吃几没被拖呢？那唐林吃呀，给苦药剂，这次呢，不住的唐。

0: kegara bishin yukshin. Jemdun chesara, rikha ki chicho ki ngoso byuta kala goje du mi zang, kong kibu yubi chumi su yiwan gu yukshin. Chumi hamyu, nye chungdu ni rengi le kowe chukze tang, zhoglip ara so nyubhi. Jala tenzo, xian la nga gomi bi, dabdib du chi sumashin. Tuyun nin sum ki chungdu to, benzo sabi kuyi ki kile shibju yi, jikdu to, sadu keju denbi tunze, xibje sumju lakcham chumra dun yukshin. Chegui to, zhe ju kasab si ju mangbu dun yubba tang, se yun ce xin jami mangbu yubi. Chumi cu, zhe ju ji gab mangshu la goro nye jizam jug yukshin. Lhasa chungi benzo sarvi kuyi todam oyun lingkang, benzo lo kongbi ju ki juzhan shunba. Liu juan ki, chegui to, sadu ngun so zhe zha jikdu che yubba tang. Tegara ngan cu, benzo sarvi kuyi ki pyumen tang, ne le sui bi tunze, le nyun che bi caksha so tunze byuli jimson che yu la. Chado du, go chi gya yi zhe ju kasab zham yu bi, mang zo la tegara penpa tuki yu chi suma shi. Nga ji nga su jing, langkor jimdun la dao yung genyang hajan mangbu yu shi. Numlo nyamchi yi langkor tang, nukyu sabi langkor la shunu cu hajan gabu chi yu. Langkor sanyi jiwa tang, sabo nyongwe kasab toshu la gor nye dong ngabdi yu bi kara. Ngu zhe gejar kasab, se gyong toshu la gor chi kashi rig yu shi. Pyeongchang Zhenxin Langkor Chongning Caiyu Gongsi Zhonyi Hou Sheng Lianke, Jemdun Ki Nabie Tuanye Zhongwa Tang, Nguimar Ki Sekyong, Sishung Ki Kasab Jekyu, Jizo Yong Ki Kasab Xize Chanye Topyu. Nganzhu Chongkang La, Langkor Somchu Ye Ngakto Jor Chongwe, Jiyong Ni Xena Chong Yabu Du Chi Suma Shi. Lase, Wang Fu Chi Nyuchuk Denye Su, Rinze La Mi Ni Zhe Zhu Cha Xi Sinbi, Gek Chenpu Ti, Chongkang Te Yong Ki Nguanzi Chesar Kyu Yubu Tang. Chumui cu chai zhi ni gig limba tang chibji, chibdun la da xin yukshi. Chonga nang, suwa gong chogwa tang, sakwe gama jeba suwa ki chikwa biwe, tui jingi namba samu yukshi. Chumui huang xiao li gi, chonga mangbu chingba yin, chakda niga zonbu du, tiri lam cha jing yubi yin, kong zi ngia zi sumju zam jia chung xie sumba shi. Guzi chonga chi zhe kaa ki, ngui zi yaksara, zi ju zin lor kiwe chumui mangbu xik yubshi. Sanyi jiwe kasi psi ju tang, Zeju zin lu su yubi, chumi cu zeju ki zhuwa pi yubshi. La zi guzi chungkan shi ki gengu wa, pen rung kho yi. Nga ji ngay su shin, si shun ki zeju zin lu zhe bi, ngan cu chungki ti gyab yu qingpa topshu la, chungpa tu chungpa li gyacha shibju par du chi sumba shi. Mang pen zeju si chu ribna rinbi, se yung wa. Nga ji ngay su di, mang cu ki nyurub tu jin tang, ki li ki lu li tu zi su gyur yubshi. Dumzi la xin na, nga ji ngay su shin, Rang zhong ki zhe zhu ngubu sanyi jiwe kasab sarbe mungu goro chi xibye zham cimba tang. Sanyi jiwe chong tin duan dong lak zham gyab yu bara, chungpa goro chi nye dong gya gya lak zham cini. Rang zhong ki bian zhu dambu ngang panyu zhu gyura gu zhi tu yu shi.
1: Di lu nga ji ngay su zhin, rang zhong ki jim zhu chawa tang, tu gu chan wei jim zhu xib shu. Yu go wa nam ki zhu shu tang, ring le yu go chomra peke zhu gyura tun gin sang gu shi jia yu shi. Xiamla ti yu gwar ki sengkyu shu yi. Nga ji nye su ju jiwa tan du ne. Ta sa mei guwa pop zu su. Chi lo kien jui ba haja mangbu yub ji. Nga ji ri, ta sa mei guwa pop zu ki si lin tan nying ji. Xi zi jie su gyu kien mei guwa ka nun che di yu guwa wei gui gu gang yub ji. Yu guwa lo la ki, yun chung zi bu du la, lan ba ki, pyu li mang zuwa tan ni xin pa zu chang ma sem zi kui bu du ji su bu ji. Jinda xibe ci nishu gu nini jinda ngabe ci ngan nipar. Lhasa mei guwa pabzu ki, kyun yu guwa mi tin gyeri somdo la genji che yubati, tu zungba li mi tin chikri nye dong panyu chungwa ta, par ci gyaji jubdun simba ta. Yu guwa miksar jor ci, mi tin dunji xie dong simba ti, tu zungba li mi tin chikri nga dong pawa ta, par ci gyaji nishu zang simba. Tie chu, jinda ngabe ci jini yu guwa genji chi ci, mi tin chikri dun dong xibga nishu zang ni simba ta. Tene yu guwa mang shu ki nimu ti yimu zi. Chobyo janglam chokba, lhasa mei guwa pop chu juigi korkan ki gengu wa japsan ki. Nye sui rin ki juigi nishu la xin ne, lhasa mei guwa pop chu ki nguyo ne gui ti chi ba ta. Jig zu cha chui bu chi ba. Gen lin nun dian chi chi di, mei guwa kanu ki ba ta, mang pen xib shu kodun chi ne, gen zi len gen li zhu yung kyo ra gen lin chi yu ji sum zi. Lhasa khonga nam tang ki nam tang pabzu na. Nrubu nam, dok chi kuwa ta 巴士连不说起的，南州托这句彻底起心预备。如果我张来给，俺我的他宁愿请不也，云中这边看了，南州得不得不起送不是？我今年虽然叫南国去南塘去，南州北部天，七东街面居民席跟送车去不他，追不明天，七九他过冬送给居民给他，我说转，南街送就说送茶果，跟着车去边拿。 他说：“空港给进南塘去，南竹天，端给我就跟送车一半，追不明天。我这端东西给送就算了他，我说转，出给我就我送茶，你跟着车一半。平常南塘错过，你给我托单不管东看去，今年的张建红去，我今年虽然南塘借用去，你给我点价他，点不出一半，这两边过穷一半。” 南区科技金送去，票价仍然越过长沙票价东区的，团建假日月结算不是？其中，我中国台那边来探亲去，感谢外国开钱我呢。我今年虽然，现在最主要去见芒果月不谈，探亲结尾从说跟着去见芒果月不谈，外国孙叔我月不是。现在最近如果话蔡明峰去。 俺去俺今年虽然，现在就来越过来越个，来住年多呗，能够来个月不嘛些，小区下乡也不多去，是不是？其中现在最主，他们西皮社组特送西皮区组长选拔王永刚去，今天俺被蔡建年呢，蔡俺人牌儿，其中俺过来最主要去看明天送到哪怎么他，啷个天送点哪怎么新月不天？
0: 你当家面去怎个落谈多呢？看说说了，感觉检查公安他，感觉究竟查怎个怕的语气说不是？下面来三句多点看起学言。三个月中国民办银行票让用从银行银行的写到全国去呢。你要落去哪？银行贴，根据民族堂，根据行政区别，东区各个里面的，东区公平准确了，推给三百元钱钱。他怕多，中央给银行车主。 团结解决起来，根据教授教育不是。记录年度将近三个月了，中央给查为三种用不，各同记录年纪解决什么的，推送不来，加上你去参拍我谈。我是从说查为三种用不的，起初在中央部三种进步的加上，你去这次查出身边，落地从了第二，三对变成了比大红比单位，继续开进行了教育不是。人质重点的，那个是变成了糖，甚至吞了多些东西。 那你宁这人面子叠加，没吃几趟，主动阿结什么汤？现在加么吃？吃东加面阿种阿结什么汤？人汤锅汤就几趟，吃做年冬生月。忙做推算，年冬姐姐就吃几了，用不怕女锅吃，吃东加汤，阿种阿些穷阿汤。新这木，端着什么东送几得不了？端不人汤锅汤就是送了生月。第六宁这，表面面子没吃东送几种阿地表汤，新这叠加木。 你接触日军长，忙头同志有事。你晓得，车业总体，我最重点的概念，将他们三百句，两组概念忙完确实学习一遍，决定作为结果变现。结果比如图，这边针对激励钱不谈，他点击结果贴，学女都不用安慰激励钱的，加起兄弟说，总共比他空别用完能，好大数据根本同时。你晓得，你们总体创建人别，车不说，甚至切出来团变现。
2: 忙错西西边了，三只转，加上你咋送这不是？他的三只这不的，锤子也没他，扛不跑别那么些一点点，三只官员别刚那三年，你是搞不他，他们顶不用久了，门是顶不顶不是？三毛钱钱，天天平常三九年不差的钱，年终续差。你看你，看你，群众龙天年轻猎工，还敢龙天一。
3: 绝对叱咤，推动东北塔，各地四区地内三寨区。
4: 官队三军，忙催团练所，官腔农村委员新地内村。
5: 他的建议，三个组别，来成第二，平常农村年轻力工，培养农村气。
6: 三军官队官腔识别，来参演。
7: 你对三个月门市不理解？三个月，也看明在当中。
8: 三个月，也看明在当中。三个月，也最。
9: 三个月，滚对滚穷。
2: 내초의 뒤지 저블린 양진의 뒤에 문둔 하초 양차의 하세 뒤리 뒤자
3: 락도 커바 요구지 디디네 시타 계급 섬류타 룬주기 커섭이 락도 커바기 광제 티웨이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섭게 정 롱주 제초 터시러 워른학교 조교타 캔친人心了 월 시동기기 니시 조교 시브제 낭투 중국 디팅키 레니의 펩미 루진으로
4: 중국 디팅기 윤지 락도 커바 城西亚耶了 딘자유라 서장 코규디 카바르타 안가 마우에 레츠치라 슝길 인제세 슈르체 롱스제네 태동년람 칸디르시처 카바르타 제기야 르지치리 지거지처
5: 웨이 겐나 쿠추 추제 촌라 쇼샤
6: 카지베 추글베 추르 어제 규베
5: 아디
6: 칸여 년람 카바 동다 님부디 참쇼 중국 전기 카바 동다 사와 에 카바 동다 제외 모서르시
7: 新年节公干啥？他那那么做，三个组别列阵队里，培养中龙天年轻内部，培养龙天气，三九滚队滚中设备设置列阵队。我听见列阵年主学跟辞队一。新年节，听的三九滚队滚中设备列阵那，我里呀，决定作为车站塔，就读三九滚队节，南西列阵看你车的学学。听见呢，十天南段卡，人别去，谁那里不熟？
8: 新年节，我了就团组为车站西北南村新西南肉。昨年七月，伢们用它比巧，地不地面，车站三步七。
9: 三九路军队军装列阵去，决定作为车站南村。
8: 新年节，听的决定作为车站西北南村那，我了过去图，三百几个我年唐伯子，长南头目。 양배 람보르 교시급에 넉초 장비 띵게 삼바사바구이 펜주 미케 무통와래 랑고 샤도 미투베 로주 죽주에 고수기
10: 생기링게 니세콘 사르괴바 넉초 총대네 퇴디 넉초 장비 규토 젠치 규브리 젠지 소총키 랑코 게크기 팅럽 신뢰 퇴례 링인베 가디겐캄 조례 퇴례 비드윈딘시 잠트리고 아담즈즈메 삼친사르강시 게유브티 모니키 우수나무타 나무롱 가친소 총디 펜춘지 퇴토디 사천이부 퇴유 정부나 초모지키 파르제베 루규주지와 통지
8: 우수나무 총지 유미 저시왕자기 존 미명안에 사괴바라 디고 장부 쪽에 삼나 란타젤 납줄 하점 권내 쪽에 다자 하장 접부도 파조지 퇴례링토 워마게와 지나 간마카세나 리퀴드 지세비시
10: 테니 너니 룸주토 준신네 랑콜서돈 토베 신이 취기 네진 킬레네 너추 총대 가르친 총츠 파키 삼베레 차티리 신이 취 짐주이긴 진주기 주장 신바 하우종종히 살괴반 서버토웨 주괴토 람타 지링업 주걸미 괴바티 카리츠괴 유 탐시나 티 조팅지라 니치기 투취 준총토바타 워머 스웨바레누 소차 티웨 교바게토바 춘괴유 진모 주체브지
8: 팅아 투갑시기진 신이 취 콘기 너주 장부 띵토 삼바 주레메바타 디나네 삼바 신이 작종 삼바 임베 조규치뉴 체가 요바타 랑우기 차진 셴베 총소 망보시 파르데체 타니야 퇴응토 리룽게데 닌체 라조구베 모니제 망소 장베 파르제테 조규치 가버규슈 다자 센니 추지 나주 장베 딘토 퇴응돔 삼바사라 응아제바타 삼바 시규르구 체베 덴자 덴라 덴바타 조규 데베 딩랍제인티 삼바티다키 모니제 망소 종기 딤주 간네 세유시
10: 미갈 하잠레 메베 삼바티니 망초 조규기 타메 간네 세웨 각자티지 롱아 첸주시베링 센니 추기 퇴응외 타 망초기 체구타 간에 심체 리구제기 네틀미디 삼바소준테 슝뉴겐네 망초 조규테기 타메 간네 세워타 총세 타르게기 지퇴멍외 타 삼교국몽의 표결몽의 시슌키 노르시키 헨자몽의소 저특체디 삼바조춘키 남차진배 라다체디 견도 마조고 통출니타 치수책동 숨겨체네 삼바국주국시 서준교국체디 망초기 조규러 뜻뜻준유
8: 당의 조진조비바 조춘 생리추기 종셉 슝남조준라 피디 뉴부친디 조규가원니 초용라 샤동투배 발기 로규정신기 총규총대 lam che chu cha nyam shin ne top che par tha lam ngui cha che shen ban ne sang pe par chi lam me ban ne yue ba tha nyung wa ne ma wa che ji par concept ji dim dui number nam sa lao to ju wa da wi ju to chung hu
10: dum zi chang xi le wen bar long an qian zhong ni bie tun ju du xin ni qu yi xiang tan chong de tu leng bu xia dong tu che ge che chu ju li chu tan cheng chung chu tan xi jin chong chu leng bu xia dong tu che ge che ni zhe dun xin yu 龙安前州村北屯州土新义区域乡坛重叠土龙部乡东土菜加车加坛西金城村龙部乡东土菜加车顿州顿街新域龙安前州西北九度新义区域西金城村龙部乡东土菜加车古州广安坛城琼街古新域区
8: 明月 8日 新义区域 中世部南区基兰菜吉利七东顿街接触铁柱拉新北南 Tiglam Jili, Chikdong Yada, Sumchula Sinde, Chongjie Tang, Chongsep Lekabatan, Sinzin Chongsu Tsamara, Shatong Tubi, Chongsep Shunglam Kitaja, Cho Yone, Tsa Tang to Chimbushi.
10: Chongsep Shunglam Shatong Tubatan, Chipji, Sinni Chugi, Talu Jersin Yugi, Tu Tang Tu Giwe Shu Cho Yone, Kilde Dangwe, Jersin Lang Korki, Zatan Tan, Jilong Gedi, Gumanela Kibu, Jo Kuman Togi, Kim Tu Giyu.
8: How Chong Chongi, Sargabara. Long as a young abyssin, send me to Jim Dugan Jugi, Tronsepki, Yawashi, Shunglam Junju, Dewe Mixed to Jedi, Tronsepki, Shunglamki, Buse, Totomata, Shapshu Pente, Cheru Tonju, Cho Yone, Gundi Dante, Jeloni Don Jamin, Subdun Lu, Lunjudu, Sensing Tronsor, Shatun Tubse, Jaja, Jasine, Chu Yonji, Sensing Tronsor Samara, Tilam Shatun Tubbe, Juni Shiji Yin Shishi.
10: Singhilinke, Kongto, Sentrovatini, Tindi, Jutunzo, Chijasivinan, Tengo Jutu, Sambaji, Wong Yi, Tabuji, Changlam Tomo, Yangbe, Lampur Gursi, Quebe, Nokshuzangbu Dinki, Sambasarbo Gui, Pinsu Miki Tongwale, Langkor Sardo Mitobe, Lugu Juji, Wegor, Nidishu Diji.
7: Tudo Sarbi, Dungu Yi Kongta, Dineta.
4: Zido Dembe, Penjong Yi Punyu, Dinase.
7: 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九路本地昆虫三
10: 新年轻，我是社会企，人内的地内有股批改动它，有股的地内人内台币动为来团点点变化么事，想想人内有股推前各股它，人内有股企，请我拿错你呢，没体会忙不，我是了新多投它，我是给每日开个忙错给团这边特给三百年个人文把切个。接了你当见面女子，我罗罗，我是社会企，托他派出所投。 中华美丽集团钞票都是颠簸了足球，糟糕透，成就他将钱的，直到老师兄弟家把他，中华美丽十多栋瓦，满足雷东了兄弟家把借钱的美丽团结去买到沙头了南面西把车去。三六年，恰就给孟西塔，天梦给文子尼团结去稳住人，年度女三个轮，我的社会去团为了西村呢，新团我的特送两个级别就团作为表达队员啦，总共给天天表达团几星钱呢，寄托团员。 别表达对于，社会元素，美丽团结去人类拍看他，就团作为汤清所，你是怎样准备他？美丽团结去被团跟空他，被团人类给他出去人的作业。团结图，中华美丽集团操办多些，新旧店内组的，中期日记开间操办点场的，三级人类他，他都他点做了新旧钱的，美丽团结也团了，是别想录起，梦想点不定于。
9: 接了年终奖面女子两个女，美丽团结也团结，叱咤全国大卫军，新州麦道西，老早几度职业级别，决定作为当下他，现在光着说，结果也能够做啥子？三年卡度积极年终奖励百万趟，吃不起，常用美丽节，大哥操办制作车队，将起了比例他，老将起了具体，美丽团结节当局三年先头就这些游戏。
10: 欺诈单位人民币超过百万票，我的社会企业老师傅，云南建国呢欺诈组织他，给客给几句。 ཁྱི ཕྱད མི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དང དེ

치게르 슈베 퓨리 빈드 남바타 점닌 사초 카기 퓨게 롱친 생게랭게 공감사 단달랭게 추 생고 초베 리첸디니 편종 롱친 년치리 콘기 치초 퓨게 리첸 중국 편종기 낭세 리첸 내초 유고 리첸신 나남송 얼규신 내초 유고 리첸나 텐종 총와 가주치 나 리첸 조경 슈케 메마 좀기 생게랭게 강종 사투 사초 강살 지투기 배바신 미남자 장아키 직디네 니레 세바신 전장 니외워 자주 우신도 추베 총키네 마튼디 정충 캄기 최토 조나 박비기 초안 용료 제바 조케 미하자 망보 요시 페세 사천 원네 타니스네 셰비네 하세 니콜키 뚜룬타 딱지 추슈솔라 디게 켄덴키 조신 능유도 페디 전습기 초안 용료 제스 유브타 야 타진스네 셰비네 닝치타 로가 시즈르 속소 내착젠타 이통원외 정충캄키 리주진종 용료체바조수요신 나난초 능군레가타 초외치촌난 고코디 9년쇠로매베 민남딩원의 셰비이나 뒤추기 콤바치 제나제 자주 우르센도 추베 총키네 마튼디 정충캄키 최토 조난 박비기 초안 용료난디 치르 유고타 양나 내제리아지 펩토비기나 近年 수고편도 유타 니네 샘캄기 디탈리아 편도 첨부 열시 내초 유고 리첸키 나르 슈켄 초단 칠 피켄 창매 구수리 이섬 나로 시 슈비탄 더통 칠리아 피고 랑랑키 주미 토탄 라기타 균토 람파 토코 웨멘 탄 장원소 넘규마니 바나로 시 슈규마세 군이 내초 과 피비기네 뒤탄 남부 군토 람파키 짐주 딘자 테러 인지 토나나로 시 첸규 슈규인 내초 유고 리첸키 故你如果漂亮土地堂堂，就不用问伦敦学过你。

가가 낸조소 유바마세 토통 큐탄 큐체베리다 진야타 나와 자고소 유시 초종 친부 차외 쿠이키 치티 스쿠토 차와 치외 쿠타 차외 쿠 초외 쿠 창외 쿠 제기 자탄 지신지 탐제 게차 용구 유베 티가라 유우지라 투시 헨지 동문구 유타 레와줄라 남과 케바치 시에바더비 윤중기 캐치된 유시 singelenge khongla lenge chu sen chu ba tini yelun zang bu chou rong chen bu gor mo ju shu ti ji mo li ya lenge chu nian chen den be lu xie ji sen na lu xie di sen chu be ji lenge chu nian lang tu mu tu di yelun zang bu ku qiu qian bu ti ken zhe si qiao chu guo li ya bu ji ge mang chu ge xu ge nian bu qi yue ba ti xu ge yin

0: Lewawog angta nita, tuze toshu angta gupar. Kerub chula, chab chung pomni rimshi jimma kogita. Tuze mashu angta chuta, tuze toshu angta nyuzelji par. Gezer, kan chung pomni rimshi nam tipkuta. Siala ta chala, rimbu chuni, dun par gibgu. Tuze mashu lewawog angta ngata, tuze toshu angta chupar. Bushin la kamucha pokuta. Siala ta chala, rimbu sumni, si par gibgu. 저자마슈레워워가앙짱기타 저자마슈앙찬레워타 호롱라 차우충 범리 림시 퇴차 법규타 샤라타 호라 르부숨네 시파르깁교 저제마슈 앙차 시타 저제토슈 앙차 주주파 망캄라 젠맘 코규타 호라 르부숨네 시파르깁교 저제마슈 레워워 앙차 지타 저제토슈 앙차 주영파 조가라 젠맘 코규타 저제마슈 앙차 숨타 저제토슈 앙차 주주파 저유라 남팀네 림시 퇴차 법규타 저제마슈 앙창 구타 저제토슈 앙창 쥐응파르 보존라 차오충 범리 림신 퇴차 법규타 저제마슈 앙창 기타 저제토슈 앙창 쥐응파르 니모르 젠마부코니 림신 남티구타 누블라타 호라 르무숨니 시파르깁교 저제마슈 앙창 지타 저제토슈 앙창 쥐피파르깁제제 티디 남신호도 슈차
1: 대가르니
2: 평촌롱친 하초 양차게 하세 뷰리 기자
3: 락도카바 뉴고시 디디네 시타 기급섬뉴타 룬주기 커섭유 락도카바기 광제 디웨기 레니 칸의 펩시 기급기 커섭게지 증 롱주 제초 토슈러 워른학교 조교타 켄친릉신러 월 시동기기 니시 조교 시브제낭투 중구 디팅기 레니의 펩미 루진능조
4: 중구 디팅기 윤지 락도카바
5: 城市亚耶了
6: 中国国政界开发动荡三万，AI开发动荡全面我所的事。新连接公干部三，他的那么做，三个组别列阵定的，培养中农村年轻内部，推给农村企，三九军队军中设备设置列阵的车，那天的列阵年终学会，四点一。林杰公干部三，我列阵年终部等资料没有了。新连接，听的三九军队军中设备列阵那我里呀，决定作为车站他，就读三九军队这，那些列阵看你车的需求。
7: 天津的十天南端卡人别去谁那里不熟？新西兰去，为了就团作为车站，西北南村新西兰肉。

0: 但其干了年不少，就听作为全国天气变化咱别玩，给老吃松他年冬他咱们兄弟，每日听这期都是兄弟老乡参龙去给人水果口语。
1: 接了年冬姐妹女三个老了，我的三个去天空的绿色店里，天天新着来他，人类如果说的推来配件当他，天空唐宋这天新着别在你所长前边，老些不了，每天接下咱们连续新旧同的男女拥抱。国同居年谈，制作系统设计兄弟，团内他的他忙做出局，团队谈少阶级偏见的人不具有势。
0: 提谈出局，我的手开去老苏他面具，李秀所忙错的车过他，刚爱新车，如果这个你团了明年，忙催南昌了领导我他，忙些只归李苏动话，这边是需求菜拖着动我接签约。
1: 接了你当见面有怎个落着？有这个民主跟联马拉军队透过长途单位创建他创设计准备现在根据跟随人最强的每天吃食堂移动他了过程启动家他出去日本站内安置其在加加加新学连续电视结果听就是别把他来内吃吃他忙着当娃没出家他咱们连续的对对主吧透露落队了吗连续突在也就过去狂爱人群众突破所盲病其他入他人不接替每天开个忙做了批点的开播两周突破他团队也准备多数全部制度之余
0: 星期零期空头三处的天年听地举团作为车站西边南前国际图萨托尔新追美道些酿头批给普顿队就快别我这次回去每日团这样团组队来团顶色别玩滚地电力单位官念着修地址
2: 生育家族社会唐色一个苦
3: 养他失去这位养养一地苦
2: 忙着同年龄为忙心给表扎
3: 作为年幼的门别归山寄托了
2: 他的契机三十八点全球龙城烟城联合特别龙城区三个球队联赛三个本队冠军写不定谁
0: 三个零件下面了三个冠军写不定陈森西纳若
2: 冠军三个他也讲出来冠军努力力贴了本
3: 三九军队军长列阵去，三九军队南迁。
1: 三连杰，电影是空悬双眉，替军长姐姐结束轻松拉松深度，是真难断，真正那么难的，听见噪音我就能受。
0: 三连杰，空悬的错中央去，今等阿伯蔡松明用这前辈撑起来文板，你同你三个女到中那边等就拍。金勇素空悬的草地，聪明车顿动结构，松就松，哈咱们约不他。空悬的草增做车，俺给转个约不提。你到人民你三个月弄久了，看叔叔每天松给准备几哈他，增做车顿就顿个哈咱忙都心有劲。你到你三个月聪明车，估计叫松几省钱有的。提出呢，的草地三年奥运联康松动他，西林区的草里屯奥运联康车就过他过冬。第错机构支部车交松堂过冬，第错支部车是给解决堂过冬接堂，落车第错增做车，你给松就双堂，从没写东家堂解决给松，留空堂恰恰前边第错增做车松就收皮堂，从没松给断就断过，胸空堂两地开来个第错增做车你收断堂，从没你给解决给起，从开起冲胸堂相堂重叠。第亏西京创出这个第错增做车国际广个堂，从没车你给国际国际。沙滩口空堂，天明口空地，地草增做车给他女生一堂，从没车俺叫古旧古短节约不是？星期零开，以前只有地前期 A P P 地大，听不到他就切度，现在能团车里团住不了的，我只能个这。
1: 星期零开，以前查真三百雷顿车是到中国行了。江阴塔毛翔 APP 解明 AI 在了没得人类来出版地球南端铁村大电表浪家团队两天从没把所给内存团队他接电价加这么大接住南北民宿人类协助投档内阁浪大车的没得人类来出版南端村大文字车的协助所加这么铁电表来给游戏接客车的车的熊来看起空到规矩空色车的车的熊来看了呀这么大光着他他得理智他在做吧跟着苦劲他要去年不起不少的他要去切去其他去国别做准确有事也可以查证查证兄弟看看只有跟国别查证来的地家政地 Mate, Zadun Ninsun Chene, Missu Rinu Le Trupe, Dijo Lang Dun Sundaki, Du Tembe Langa, Tunju Nemochi Gubata, Tajin De Zinki, Tim Dada Todam Ta, Jujon Chajur, Gundi Dane, Metabi Rinu Le Trupe, Dijo Lang Dun Sundala, Dagu Todam Chishu, Mutu Chiro Dante, Jizogi, Jibe Kevin Sungjong Dendi Chene, Metabi Rinu Laze, Junjeta, Kurim Debe Nane, Pedia Jujur, Gundi Dong Yimshi.
0: Singing in K, Lady Lobsuni, Rangiki, Lobsu Malatuki, Jupje Kitsin Shiina, Chancetowe, Zenu Jenki, Sinde Minna, Sokyong Chibe, Mungsi Lesi Gangri, Dantan Gekogi, Lady Lobsu, Tetu Tonkin Chedi, Lady Lobsu, Mungu Dunsu, Guntung, and Chirudane, Lady Lobsu Lomar, Rogur Chibe, Sichu Mala, Gunche Mevar, Tugu Sang Tangu, Damse Tan, Sibjan Nebuchevigu, Gayungi, Jingrim Lady Lobsu, Loma, Chini Zamla, Nedoni Sosilone, Nedoni Sang Lu Parki, Jingrim Lady Lobsu, Gekog Jangeli Tunki, Chagamu Tobe, Lome Tumi Ming Tokuti, Jingrim Lady Lobsu, Gekog Jangeli Tunki, Chagamu Tob 생일링케 야놈린티 슈친 퍼그레도 대골키 시체낭 튼츠린 튜브라디엔 오즈능그리
1: 생일링제 진당가베 세계 인기 슈즈 뉴스 접시 토리아 예난케 마주 농게 진고디 리드셔 주리샤 나직 예수콘 띵디 놈리 레게 니 듄게 응지 제베타 놈리야 슈진 파리오시 놈바체나 놈 트라제야 고 숨게 계주 파리오바타 파제 데데나 놈지 신지레 고수르 니타 가르마 군에 고수숨타 가르마 시파라 파소유시 놈신 납주 제베 놈네 칸루나 고 주시타 고수르나 마부두두 제로니 동자메 뉴서두 로로 타데 파라 놈리 리티티 디에 제신바타 디난 쳔티 투 파라타 팅 찌차바 팅지 파차 가야 메바 중휴 디드네 진데 시베 대지토 파제 체조유메타 신지레 고 니네 개와 파휴 원자 나진에서 마샤콘 팅지 차유바타 이내래 다대 동지 제배 정시 사슈를 넘어버시나 나진 예수지 놈리 라량 파소 유시 생일인데 장조지 출산 나가 서버 댐수 친구 소샤 십제 난데 댄진 나무 라네 현재 저의 모든 시
0: 생일인게 살고베 니차소베 랑경정키 존내시비 체시 초선나카사바 딤수타 티신 헨자키 각제락제 심주 남창키 구조 총도타 니도 니서초르레 튕구지 총도토네 신도 총와 남창티 쾨멍외고치 책동게 기타원타 라다 튜윤 로스미인시 랑경정 신조 천리칸키 니치네 총원롭친타 四川行列路线 怒强行列路线 兰州路线所 也能去历车点别 千八九松塔 念图 高追切不提托年 让中给杂孙里日记 千杰杀队团参杀不行了 列不存于 初次那个杀不提你 似乎托不随托不塔 能不感谢其杀差托不 爬车间随托不借塔 电龙林托不塔 吞不托不用托不随行 让中给似乎托不塔 能不才跟先别我去 秋在里去过库尔 念命啊密语 표기 정충자세 야큐모 통출중이타 제수동미 갸신유메 원양 퇴유정부나 뷰리자순 랑쿠랑둔 치무토베 낭진러 띵구구유 테나 사투코유탄 참비 정유키 자순사버 딤수체규티 자순내리기 멍시딘토동웨 두구지인라 예크기 긴캄딘자송제 딘토동웨 각제디교시경지 생일링게 페랑균정키 친동지구조준타 송경키 수이 원수락다체도 대골키 시체낭튼 세린튼조블라니 오주는 그지
1: 생일링게 年前三个月的人家中青铜土壤区的作品不要人家中的青铜植物组装团松江区水域区水区设置安德从头头的许多成为了不要人家中的青铜植物组装团松江区水域的你当家美女遮住路那我认为在今年的松我是拿到前行但是将用的拆成青铜铁管的超度人心的三年

0: Dengilinge, Nichar, Giko Mirile Tun Ulenki, Ka Jungibi, Gayungi, Miri Tunjia, Tun Bidun Quiki, Mingdabi, Tendu Kepta Chevata, Lazar Hongkir, Simtri Balang, Tushu Tayu Gunsi, Gayungi, Miri Tunjia, Tun Bidun Tembar Damubri, Chongkir Sishunki, Konstobi, Shungkongi, Nugu Mansu Kilishinbi, Gunsati, Dinjaki, Mijiwanbu, Satur Samdishui, Danzu Gunki, Budal Dine, Danzu Gunta, Kilin Yugung, Miri Tunjiki, Le Tunjela, Jindong Gundiki, Balanki, Shishur Dine, Balanjuki, Miri Kagi Manso, Chichubdun Hagi, Mansu Disusung Yubri, Xiang, Gunsi, Balanki, Donglamla, Gorshipta, Dinjaki Shishir, Mumi Ginye Chesi Jegi, Le Tun Gundine, Biwata, Geniki, Shifu Kilde Dane, Mansur Shamdi Shuguti, Miri Tunjiki, Simji Sambatabu Gua Chi Xinyu, Gunsir, Legatene, Lojuji Songwe, Hori Gilemi, Shigu Yunki, Sarguibar, Gunsir, Miri Kagi, Yusu Kumsila, Jinjota, Le Roar, Birita, Yamjil Gundi Dungi Dubi, Nansu, Lodi Vu Legachi Tugi Dula, Talungang Yaku Yungi Du, Jisi Du.
1: Xi Jinping Ki.
2: 特朗普的中国科学电影基础人物的广播里当用它给用迷茫基中华民生拉平加大的用网比特旗被抢去抢东西陆天习近平的苏新南为党中央的他国土天地特色切的基础人物听说间的给客超用的组织起板给客三百零鬼
3: 新年节，天地平壤农村年轻劳工培根农村区三九路工地工程设备来迁，出厂大厦设计，来迁地总体监管难看，蒙吉布拉塔，是不是监管难看？你们这里哪塔？不上这么多垃圾。新年鱼缸品种严拉鱼缸给鱼品拉涨，国土同桌的热冬来接。平壤的年度不再脱为偏见的老不觉。中国新年鱼缸品种严拉鱼缸。
4: 平壤农村年轻劳工培根农村的他的农村老区来迁收银。下面俺老家给团结组织写本来，其他的那些书包，现在老家给过了呀？那我的经验，我呢，肯定是了呀！现在老家事故要的，养了。 现在老街的七十四年的去年的肯定就是我送过的是呢，芒果春节拿了呀呢，下面今天就送药的，芒果春节肯定送的不是呢，他们又把短卷天来，现在真把我送不得，他们又把短卷天西边送的，现在老街的可能三万九百。 对，对，对，苏棉，我好像你一把，我好像一把的，俺做了呀，谢谢那我的。对了，现在真把我西边七杠七没的，现在老家给，推磨磨一把，可顿电路给那么的，俺做了呀，谢谢吃我的。对了，现在真把我西边七杠地那么穷哎，太多了，对的。
5: 特别的嘛，他不是，你看的可玩的不是呢？最多我们个点吧，三万决定的了，写不得，来的看的写不得，天嘞，先就这么我写呗，来的你搞完团点不得，今天送上到底呢？最近七面搞不了，肯定是过过二十呢？我们点呗，决定他，没几百团闲着嘛，点不起。
4: 各位，各位，要不的，谢谢那我的。大钱呢？俺这现在老家现在肯定就了，可够的。俺这得了呀，菜市集下边块钱呢，俺这这边呢，今天就下那也不要得剩。他们准备可顿点不着，没菜，乱了，没菜。最近七面搞不了呀，那最近我们点呗，决定提来，先准备给我点嘛，今天就了，可够要的。空格。
5: 李前叔叔拿来，俺做村民这边找老总去呗，有人拿了呀，现在他这个车忙大着，我这趟，老总出不来，别呢，俺做前水咱们输不赢呢，听啊。
4: Jaja yigi namsha shiebe gubla yaayi na ngandu doru dienbe gubla geje dinde juba la Tela jinjuk ju yinte tele ngani ngondwaan juk Minjuk baani nyushu o shiebe gubgi cikang tangbala shubbe Tela jinjuk ju yinte shiebe di dediye shendri lakje rwa la Cikdi ngame gubla yaayi na seji sumju tangbe nangla yaayi na Minshi yigi namge jesu jubbe yigi ju yuebe tsu di denje Dini 先日他这个车的家起码够了吞咸这么低你呢进去一个注意难呢明是一个那么的我的就为一个的安内有的我恰有的是呗吞的电呗对的先日他这个完了那先日我都拉顿我的书边够了呀你的吃干的就完了西北古巴我讲的 来趟去趟的那趟听你这个不拉的音是呗这刚唐不的书呗是不古不我讲的是呗弟弟先听他接着完了大大个那些俺做这个老总是呗个不啦顿不腻了顿不对上面那么来恰家伙提到一家这位啥是呗个给顿不腻了顿不对是呗弟弟 ngāntō shēndrī lhākjē rwā lā. Shēndrī lhākjē kī pē dīrīk tsāma tēngā ngāntō lopchōng shū chūpa dī ngē tēnsū yuk chē tō jājī lūngdīng sēmpa bō nām lā ngō dō dām chē bā yī. Chē zā, shēndrī lhākjē sē dī tē sō shēndrī lhākjē kī tē kī cik tūn chī mē gōp lā yā yī na ngā mē tēn bē chū tūn lē shēn tēn bā chū bā tā bō rō kō gu zī dī tēn bā rwā lā. 现在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 나 세라 티진린 예시바더고 다가나신게 디니 슬픔때 디니 러붐 예시바더보 나메가블라 슬픔 임바 댄틱든 침베가블라 야이나 딜레 시엔젠바데 라그 품바지 임바 댐바더보 디지글라 야이나 시엔딜하제 스그레 디니 다 라제게 튼주 죽주 시에발레 치다그 낭스 숨바 시엔딜하제 시바데레 Tiyan karisina, da lakjagi chay tida, kongdu xie bai, chidagi nangsi tida du mudu bai, chungi jugzun xien xie bai qabla yaayi na, da dusaji ngakdun soa la yaayi na, gawa din bai, tamzal lakjagi xie soa gi, yawa din de zay nangsha, ngare chay bai na, tongzu changma yi na, kye bai li xie jigla, tungu du, peju chilu di, yangmana, gawa din bai, tamzal lakjagi xie ba di, peju chidang di, nganzo nungu niri tsuwa chula ya yina shuk chibu tuwane peju chigo wade peju chigo yu zang da tirin chinga nganzo kongdu dube nangdu tida la mudube da lakje ki kudun denzu le xieba le gawa dinbe lakje xieba di ngodo je chigudu bina nungu nganzo geze nang dinde xiegruwa la kana xiedu le labo yore yine chaju toa geago chungna kagbo yore da sayala sobga geze tozo nganzo dagbari xiegruwa la kesi pame bukuli ya losu ra dinde gebe gebele ya nganzo geze dinde xiegmarbe buku sayadi ge labo yore yine sogo chungna le labo yore mare da sayala geze dinde xiegruwa la Chetan le labu yaw mahari da sidu zane buku ge tuba za me tse da buku chowa yine re ji chowa yongi chalong je la dene tukur che la le ga bor chen che gui be lop je lang je dinde je tenbe kodun tenbar wala 배디스나딘데 야베는 아주 배샤비나 꽤세야디 꼴라부 요아리 이네 윤데세야디 자그충나 자라부 요마레세야서 그 깨졌딘데 크게 나라 딱바리 시에그르와라 배테다기 나나야 중에 이네세 두가라 이네 시바디 콩라야 모두 송스버능시 미투세워주베 다지르와라 장양 시베가 나동 모두 체브레 베티당 나나야 중에 데니 라부세라 소바 라부 머인바 레 라부 머인세라 소바 돈돈은 가렸으나 개워된베 민탕 직소레 제자 딜 개워된베 학제 세조르와라 다 개워된베 학제 세디 콩야 시베 라부 탕 라부 머인세디 군인이 개워르와라 개워레 제자 대소하게 가르쳐버렸으나 대소하게 크게 나와 시에베 이내 시소하게 첩체제 어지튼 겨워인바 땜바딘데 지금 고와데 콩두샤베 빼디리디 개시인간주 이도러펍 이도러펍에 머체 겨워진베 학제기 체지자제 응원베 규체나 카네 시에라데 튼도 교가 추구께 라떼 속가 그고 라떼 윤댄 자가 양만나 윤댄 티다르 미시바드보 베디다나나 중외 까와 탕라와 다가는 신게 레바 탕 셴바 셀소바 통도 탕말라 카데스나 튼 독베 민감 민스네레 겐데 튼댄베 민탕 치 샤다르와라 제자 하제기 체기 개워진바 시베 나마 디리글 야이나 이네 나도 개워진베 하제 시 순괴기 금제야 다가레
2: 신제 나마 초 공감상 당대 캐남체 신신바 테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게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전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표기엔 다주 리비에 콜라 치디 난시 예비에 세나 엽쇼
4: 개와진베 하제 시베 요지당 전기 죽주디라 안주 천이라지 조바이나 다들 세중 악도 난래 딘데 송화데 제정음의 철 제자 로바식 창내 칭의지 된 개월된 바세 딘데 주 송화데 빌레 근데 창나무데스나 그 제라디 툭가 그 제라디 툭가 디급기 제세디 제외 된다지 로라 툭시드 전에 진배 된다지 제자 둘러세디 레우중나 레데브레데 다쳔모중나 갈래요레 레라브마레 세그 툰다딘데지 때마데 제자 응메급라야이나 라외차디시에 니네 개워딘베 탐잘하제디 개워딘베 사제기 다디 벌기두 자제 치메급라야 주둔 로버탕마디 가와 인주디 때마드불 시에버레 대당 도와제 다대동안 저 빼라딘데 샤바이나 윤데 시가데 지라 윤데세데 다그르와라 고시바지 최고 죽나 되는 깔레 망고 겨그레 로아 두르 망고 냥아레 고 제거지 죽나 전부 도낭탕 섬시 마체바 담게 제 도와르와라 제다 윤데 시가데 제발라데보 다그는 신기 사분 더블라데 경가시바데보 람스 뜰라떼 자주도 꼬가시버드보 다가는 신기 캐렘바 라떼 자주도 대단 미시버드보 캐렘거 충나 레라브르와라 다이네 캐랑마 딘능시 자주도 데네 루가치 쿄와 최고 충나 다디 깔레 가부르와라 딘능시 데네 캐렘바 라떼 자주도 대단 미시버드보 망부여라 알아 망부여라 Jiang da keba nam gi zebe sumda ge zebe kag nang ya yin na lag je che gi tung gi juk ju go le ya gong du nge ngo du che be nang dun ti nang le ya mo du be yuwa je su din de sung nang sha yin ne nge di ye ya yin na ka jing ni na su jun gi de xie tang yuwa ji lu nang xin tang ka jing ni tu jun nga zu tuwa nang le ya yin na pe ju xin du che we ri ka jik 做孙子这些书不赢，但咸阳的没对呗，天气就最高了。

0: 탄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그루
2: 세모블린게 공감사 샴라 제스니 까망에 생그루 년전 휴인 장용 총 동지 주타 제가 동지 주의 변종 닥체 지접 주가기 캡라 제베 뒤지 당부 변주 쿠르주 정시 사슈는 건 봐라 변주 템부 타 폐게라 고제 동와 망소로 펜바지기 시취 잡단 진베 고디와 장종기 총미용기 미지 라유용과 고로 초동 시계 제주 계속 스마트 퇴송물의 자차 돈창아 파신 퇴지 죽지 뒤마라 개용기 앙탕보 견종 투표시 나진의 수진 장종기 제주기 퇴수 상수 탐진 치바타 세션기 커스터 킬레기 제주바 계산 주바 소기 제답규 내수 변주 초도 단육시 나진의 수진 랑종기 제중의부 선인 지회 커스사베 몽응고르치 시주참심바탕 선인 지회 총팀 뇌동학삼 개비유바라 총법고르치 뇌동제제학삼 신육시 뇌동자민생활로로 정용기 차회 세종용법고를 통주로 니제제주신비 투유총벌의 제세니슈참 파워탕 의시 총소차회 세종용법기 지소제중의부 세종진보르키 제자 니슈적지차 추신비 로드 총력 대니 사드 변조로 뷰다 공백 동외 귀수 개진식라 교류시 나니 닝치의 면서 대표 무체직탄 총동 앞에 스마탄 퇴제 개마치 최고 자민 업종 앞에 스마탄 렌탄고 통주직탄 최소 예동 신규 망소 투상 예동 제제 제주 제지라 용법 판요 고르치 최고 자탄 업종 앞에 총화탄 신제 무 등지 섬통 숨제 더 봐라 퇴법 렌탄고 통주 숨타 신규 대로 닝지 평면면자무 책동 숨제 중앙 대표타 신제 대표무 니제 조주리 뚜선 망토 동제 입시 잼주 엔진표 정시령을 봐라 대령어징의 수진 지소용수 주변 주시 체체 매딩 통주 중앙타 최소 책동 뚜지 승부태 나니기 퇴송물의 자차 숨차 시구 바로 입시 계급 체중 직접 주기 사도 협자 재배 내타 파트 진쇼키 정시령을 봐라 나지에 수지 제주 내리기 최종 용법 퇴송벌의 자차 주피사 숨 발효시 사르급의 미지부원이 시도 제발아 딜류진드 시비의 최지인의 숨 산에 가기 롭제나 레미두의 두소팅 숨동 주격학삼 초과탕 내리기 주비팅 내동 등등업종아 숨 제발마세 미지팅기 주장기 롭신 시비의 등등구로 고제로교로 제협시 내두 사르급의 계급 총라 따둠 지집주인의 시도 제발시는 지난 앞에 최진인의 손, 계급기 최시카, 최근 자매 둔지 락다 최고수주인 바티, 괴계를 천동탕, 반란진진, 주민, 캠주 제주용의부서 태국 망부로 태국시. 딜류 지난 앞에 망둔 침충 최자다와 탱초가 탱벌시. 사르급의 지지 초인이 침진부인의 시도 재벌시는 망둔 침충 최자 최고

생아 넘쳐 다른 넘쳐 센심벨리젠디니 변종 롱진 년진 레콘 벽에 롱진 기 철두지 젤리젠 직제가 제치디 시디시 말리젠 적용 쇼캠 뱀좌이엔 디링케 직제가 제치디 시벨리젠나 넘쳐 대탄탄 주에 송세카지 제제시베 넘쳐 무튜제 안즈리젠 센신능교 가쇼이엔

0: 간단히 삐진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와마드 기우 수양미 탕구충나 디리 학버지
2: 다 쥐람조 인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딘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진이스 그네라 나란조 페맹기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쥐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 무고방잠니 뒤부 베게
5: 무고방바미네 기트디니 중야게 겐조시디네 세단 쥐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뒤르 도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대탕 람둔 대이 댄조즈
1: 대탕 람둔
6: 대탕 람둔

0: 그대 부분이 나길라.
1: 차주세디 다 디스고리 차가 누부다도 좀 냠챤도 다 단대가 나지디 김베 아 껴껴껴. 이제
0: 친지.
1: 단대기 차서야 누부디 껴치는 당다도 간가 껴주로 와.
0: 그래서
1: 바괴 추시도 디스 꺄도.
0: 꺄도.
1: 무도 서로 차지지. 어디 치고 가래.
0: 러슬러셀. 단 오늘 세브시라고 왔어. 단 오늘 내가 오늘 차샤 오늘 가면 곳이라도 갈. 단 야 내시 대야기라 야 지라 이해하시도 갈. 지라 소소 이해가 다디. 야 그저 지나기라.
1: 단데 광대 진내 딤벌라 단데게 게 치워지다. 충워지 시에서 와. 원디 체지지 디니니를 제자지지 마시셰빈. 게 치워의 겁을 임벌는 단데게 공기 내다 지다디 여배 띵라. 아니 수고를 차와 최침배소지 제용지제 우이나 루부터 짱 우이나 퇴연에서 우이나 망고였으니 미카시 우이나 망고도 세티
0: 아 네 러스러스
1: 아 칸이 크디 디지 카용연지 칼라스디 크디 카용연에서 칼 칼라디 디지 사마투비소지
0: 아 네 러스러스
1: 수고슈키라 미해와라
0: 러스러스 아니
1: 니메고로 티 수고 티비용지제 니도 슈키침부 예베소지 철나 용연다 아니 단대기 정직이 예워 침배
0: 이스네도바데
1: 디네 샤탄도 좀 띠띠띠 감줘야
0: 아 네 러스러스
1: 디네 디네 개바치 카로르스는 던데게 디치 되는 거를 콕보 배워야지
0: 아 네 러스러스
1: 콕보 배워야 콕보 배워야 디 아침부터 저 유교인들이
0: 아 네 러스러스
1: 내가 어디 게치
0: 러스러스 얘기라 다 저어디 가려서냐 수부유기 주완한 포다 주완 코베나 수거를 봐야
1: 이제
0: 그래서 코고 배워버든 이제 내든요 봐 러스러스 다 디게라 내시 띠용네 차샤비나 아주 별로 소리기 나로리아 다데 직 다제이 내리 주더비 내 근데 쓰리 나게라디 득득
1: 레슬레스 다 단도 별로 소리 나네 다 나즈디 데비 알레 토마다가 나즈디 교다 게 그런 거 나즈디 다 근데스 최소 단데 내다 공디게 두게 규르 인데 나즈인데 중요 유베스 게지 세부 쳐야디지 디네가 좀 파데지지 네버디 이블 데지지 또 박도다 또 띠지 당 시험본데를 또 박도도 묵시에 두게 세시에 두게 깨도를 두겠다야
0: 네
1: 당다도 교부를 두겠다야
0: 러스러스
1: 띠 지다다를
0: 지득득득 러스러스
1: 불로 그린 채는 개발 그득득 여러와
0: 이놈의
1: 채는 저기 짜탕 추탕 지탕 또 저득 여러
0: 러스러스
1: 근데 짜디 때문에 그걸로 저기도 저다야 믹스에게 슉침을 매불러 저기 차라 중세기 전부 팔아야 된지리자 차기 냠두반 세치
0: 천이기
1: 치기 딱지 세치오리 이때 단대근 안 죽이던데 친내 뒤부 깨쳐왔다 충와 이건 小三样的 大三样的 뭐진 투구요리
0: 아 레슬레스
1: 뭐진배 나로 내 집에는 계속 깨쳐왔더니 다 근데 신의 그 내다다도 쭉 전부 열어봐 갈아간자 그 침벌 내고 제가 디디 친내 딱지님도 제야다 침벌로 유배 단대기 친두기 이건 띵이기 检测在就是
0: DNA 检测，
1: 你们都吃啊？你吃什么吃啊？你？

0: ཁྱི་ཡང་ལ་ལ་སྟ་ཏི་ཡང་སྣ་ཀི་ལ་དི་རབ་དི་ན་ལ་ཡ་ཐུག་དི་ཨོ་རེ་ཁང་ཅ་ལོ་རྟ་མང་ལུ་ཏ་ཡ་ཏ་བ་དི་ཨོ་དི་རེ་རེ་ཆེ་ཤི་དི་ཤི་དི་ཁ་ཅུ་ཡེ་ནི་ཨོ་ལ་སལ་སེ་ལོ་ལོ་ལོ་ཏ་ཅོ་ལ་ནི་ངོ་ལ་ཡ་ཏན་དི་ཡི་གང་ལ་ཡང་ལུ་པ་ན་སྟ་ཏི་ཨོ་རེ་ཁང་ཅ་ལོ་རྟ་མང་ལུ་ཏ་ཡ་ཏ་བ་དི་ཨོ་དི
1: 로예서통 천댄댄주타 중감염치 류심 정달소
2: 생케용기 공감디단치 초치케베 키르람드슈
3: 나버헨게 다달헨게네 센시부티니 변종롱칭인칠리홍 벼게롱칭키 디탕시제리젠 디탕람드슈부티니
4: 我呢，我原来个移民的，到底，今年第八届七六届得不得？我就难受不了，我记了。那下面也记了，到底联系的，绝对肯定移民，给哪个就我就难受不了。那是，那就别偷了，谁就面接西斯，当然的。那是，那谁个居住的这边，那俺们就给他带个，可是绝对哇。
3: 啊，那是，
4: 可是绝对不得，他带个，超出全部有叫的，够不有力的，都是些啥地域没有的。那是。
3: 看了的，顶这次的来，他那个第一是，拿着的药被送了，六十的，他那个吃了东西是的，别的帮伢也没登记，阿爸都吃了是的，但拿着的了，土冷心子呀的。哦，那是土冷心子呀的，几点也没有。现在就那么那些，那就那么的，他那个修了修，全部解决，我那是不是团结就做团结呀，兄弟？
5: 那是。
4: 因为每当他那个你们的都是修全部做呀，兄弟。
3: 那你签了你没过吧？他那个俺们这个，人家签了七五七几的，对呀，兄弟。
4: 啊，那是的，是的。那你我都是帮姐姐，他那个谁就女朋友来了，他那个说是苦心不，姐姐说先不打，都是对不？姐姐他苦心不对呀的。
3: 那是的。
4: 他叫那么那些人，名字那叫那么巧死了的。他那个前面那个俺们这我那是马腿站着，
3: 那是
4: 的，地子地子长大起来，那第一个偏不要吧？呀，修全部姐姐长大起来的，呀，但拿着点米肉问题，他长大我那些呢。
3: 嗯，说是脚下用些路亚生的，钢管当亚生的。
4: 哦，那是的。秋节亚生，秋节亚生都是要些来有的。
3: 哦，那是的。
4: 我听见。他那个了，秋节也是，他的秋节就是那种能够点过了，除了给他说，但是秋节是这啥时候玩？
3: 哦，
4: 那能够给他秋节节什么多给了？秋节平格呗，秋节节啊，啥的，他秋节秋都是。
3: 差不
4: 多少了吧？
3: 哦，对。
4: 俺让地那了，盖个前面的长大体嘛了，别的，去那了。
3: 哦，对对对。俺
4: 你的都这里，妈妈吃一个吧？现在地那了都有人给的嘛？就得第一次种菜给长子一样的，干不得别去盖呀，孙子，都是要不下来有人吃。
3: 干不得别可不。
4: 累了，都是这些。但俺叔叔叔叔亲辈那这一那可能，叔叔叫不当，抢不当，得给别人去长子那了盖呀，孙子都是要不下来有嘛？
3: 是吧？那是的。
4: 没忙不起，可能上不了那路，地上不多。但秋天的盖为呢，
3: 全部当开始多了，很多。
4: 几十万的，很多开始开始送地多啊，秋天里那里也多啊。
3: 哦，对对对。天马平啊的，七八平啊的，像这个可是说一节个秋天什么，我收多啊。
4: 天还是要买的，可是那个秋天秋天差不收了哇。
3: 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
4: Ti ti ke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ti
0: 맹기 주주 돈에서는 길라 등기 공시해야 되겠지. 공리야 쉬어는 시 길라 그다 내시디 그래서는 유배 주고로 봐. 내시 포 유비는 세주 돈에 차시합이는 녹시다 차라디.
4: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대리 차도 좀 마칠 띠지 떠야선데.
0: 어, 러스러세.
4: 디 탭시르 띠지지 맞나 저 띠지 차. 먼저는 바체 그 루통다. 내가 루통선데 진짜 돈져서 돼. 운전 좀 따르지지.
0: 진짜 지기야. 러스러세. 로로로. 러스에게라 제게 돈에 두스 와기라. 다 전에 내디 고요람 좀 말하기라. 다디 그래서 고요나기라. 다디 고 고요내지로 와. 러스러세기라.
4: 다디 고람티 조진데 다 차라네 용고요리 다디 차라네 용고요던 단데기 네도 그때 요격 뭐제 소른데 다 단데기 독신인데 멤버 맹급선데 또 대샤 딘드도 바는 딘제 급자자
0: 뭐
4: 르무지야선데 가도 이제 힘빈 안고 요제도 좀 급선데 다 또 저 제 요격도 좀 아니 독신인데 멤버 제
0: 뒤치 어
4: 디네 인 소소선데 양장 저 춘디 멤버 맹가 춘 주인데 여러분 지지찬의 전에야 어제 차대어들 나한테 수수 도주 마치지 여자인데 차다 태가 저유비 여자인데 비주담도 도주 고인이 신도니 제보 단대기 친내 딤비 나자디 제비 단대기 아이즈기 나자 쉬어봐 다디 정미고라 아 숙청보 제지미가 안 그도 거부자는 신나죠
0: 신나죠고요
4: 딜레 구슈디 더 갸슴비 체열이
0: 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是新的地不
4: 그래서 디네 부글 컵 잡혀갈 야 섭소치와 부글 컵세도 야 부글도 파자 잡혀가고 대워로 이제 부글 컵 잡혀서 면출로 뛰기도 좀 전화죠 간다 디 차다 저와 유교가 잘라도 좀 섭소치와
0: 레슬레슬이라
4: 이 어디네 용거리 또 디네 용지지 슈그티 체베는 단대 딘저샤 닌지 체베나 야 거요 도스 숨치지지 거요야 도스 숨네 차 저지지 용거리
0: 어 레슬레슬이라 디네 길아지 그 슈아이벤티 아메 그래서 보고 야 아무 뒤도 아무 때야 뒤 내시도 여비나 안 오면 안에 뒤 구유를 배기라
4: 아 따 뒤에 뒤치 그래 대신 보고 받쳐 뒤치 그러와 맹가를 대전
0: 급게
4: 급게 그린 안에 대장 그 교회 매번들 그래서 보고 들은 원고 내부터 딱다 채운 거 대신 안한 쪽에 원고 뒤 탑시 쪽으로 채면 보고 집에 걸어 안에 급게 애들 뒤에는 안에 뒤 원고 그 단대 소소한 원고 내부기야 돼 하장 그 더 붙여 다시 그 뒤쪽 但俺叔叔给他那个这样的，给钱我的，你银包，俺们来给淘宝银包，国内的这学青包银包，俺弟子样，不只下呀的，我咱们说人的，弟子差个人的爹呀，说人的钱，
0: 都是的，
4: 我都是的。
0: 现在可是，俺们看见的，地图上面是恁个多，都不过意思啊，他但是说要联系的，去年的没有联系有病呢，俺不过也忘不掉嘛，对不起，是吧？
4: 但俺我的的结果得了，但叔叔给开始给钱我的，国内学青包，内都的这学青包越卖够了，样多拿钱直接。디츠 파 참샤야 소치리
0: 어 레슬레세 권라 엄질라게 이나 디 네시디 고연람도 모두 남버바 샴리야 엄질라게 이비나 어 디 네시디 원고 근데 치고 유미지 아주
4: 레슬레
0: 아 생게 소용 어디스 나로 나시고 일
4: 다 나츠디라 원고 컵게 해디 Tā tsō bēn chō kē tō chō chō chō wā tā nē bā yāk shū tēng yā kē tā pshī chirī. Tā tī chā bēn nē tā tā kē kāp tī chā bēn nē tōng mō tē

0: 직접 사서는 휴거 때 그런 쪽에 다와 당거 때 직결 봐.
1: 어, 맞아.
0: 뒤지게 다와 당거 때 직결. 니네 다와 추월 직결. 미 망치와라 단대기 컵 직접 사서는 아니 원고 니버들 레지지. 대장 그 뒤 나와서 당거야 며칠이. 단대기 컵 뒤 재미 있는 뒤르샤. 니버들 뒤 재미 있는 로주영네 니슈 니버들 첨부 튼 거래.
1: 어, 됐어 됐어.
0: 니 튼지지. 디버로라 아니 미신게 소소 디 칼소레 나데 디리 고야 진짜 지단 고이고 말이.
1: 어, 됐어 됐어.
0: 디네 나란쪽에 단대기 착넘네 중요하지 재밌네. 딱 지네기 단대기 딘제 내도 유협에 땅고제 서로에 또 와그지 차다 저 이게 도솔로 인지미지 덕고 제지제 라고 마찬가지인데 장조 최대로 돈아 야고치야.
1: 근데
0: 등기 권을서 하는 시를 급자자야 소린데 소고야 소린데 단대기도 봐 강바서야 대차 강바지 소야 시도 강백이 단대기 세모티 소샤체 아니야 디나게샹아
1: 디본데
0: 뭔 이제 수두래 다 차마 되는 게 말이죠 차 전부 있는 뒤 지비지 다야도 들어 야 인지민지 그 독세 최고야다 직주 뒤지 강바 주네다 강바 손해도 저 직주 배지 다로 치스 나지지 뒤 최고 있는 야 디 나진진제의 디지 디치야 답변은 소소가 좋아서도 저 인지민지 그 당주 최대 야고 유배소 맹가든지 디지 최대 이게 흉급 맹가소 소소지지 다 대샤 이야 기능 그 맹가소소서 야고 싶은데도
1: 근데
0: 소도도 소도 이게 이제 그 손에 차 든 거로 와 그때 소지 한밖에 안 되지 인지민지도 저로서 접소 최고 안 될샤
1: 그래서 이게 매도기살 야고 싶고요나 牛有了电轨不疼每次地基电不习惯了电汤了电轨电汤没别错完了地基领得不拆心电汤没别每次的中正领人既养面电汤里每次就能早起血体一拉能不用按嘴回救着电血体养意电汤让给拉肚一对捏巴肚打击抗力气轨
2: 생긴다不错听爹爹他蓝团给南团参谋学生不赢听爹的前给西皮青滚南天俺王等子拉他总之他这次期间这是给不介意啊看着了可是个中心中的表你打得嘛的已经你妈在家中国国情有干嘞通过破解代码西罗纳既然给你得理先的俺就拿出西巴掌掌连我接过去处理我接接接接接
3: 你好，你。远江龙青年轻裂空，北京龙青人。远江龙青年轻裂空，北京龙青人。他的街上没到的钱，我做个人。
4: 远江龙青年轻裂空，北京龙青人。他的街上没到的钱，我做个人。
3: 街上。

0: 이제 잠에 배 보고 지인비는 아는 거니 루치 틸이야지 가 토비야 매브지를 샤르동아 다 차도기 응외빈이야 차샤비나 딱다 가르집에 있는 뒤달이야 고고 강토비야 그 생캄 디베주 체제를 봐 아니 람산람산 70만 주스동아 람산람산 아 지수소리야 고고의 강토비야 그 생캄 디베주 체제 간다 기랑 단 고고 예비는 니 람산 기랑 물지역산데 아니 보고서 뒤균도니 김산나라리야 아 지고유스 뒤 판매 딜이야 지응고 체단 럼
1: 你怎么说？你哪里呀？尊重一百四七，听这从哪懂啊？
2: 是了，当然，所以查到我们平不住是我的，是因为第一呢，这个人家还想去，请不起了呀，恰住我是。那所以，听人查到我们平给听这几个呀，别吃下去，能听听这这些绝对三八样呢。所以查到我们平下的里呢，这开始别就担心不能第一呢，开始过度给偏到是用过去了。查到我们平给底部买不起了，有是吧？对呢，那俺那所以你先塞不起国家的呢，不住做，俺你怕去听这哪落了呀？马路不？
1: 亲爱的，有件事呢，咪都跟咱做南国呀做的呢，经常去南罗里呀，边角给露宿的马当北京个些事。现在呢，俺那是穷对那些不要养我的皮具，看见当面那边他不要对不对？啊，这村亲戚啊提醒多，啊，人家听见了呀，这月不接呀，听见拉索不了呀，这托南南国多了，俺是的，路上南罗呢，路子开车不是吧？是车不是那的路上的了呀，过的少人买的是多少吧？过的少人也好些，看到汽车嘛是吧？就在那不住。
2: 做俺那水谈的几不就看了一边呢是六千左右边呢是突然路边没人路边谈的谈的六千的呀配不进来了俺那水看到水的车里谈准备过呢俺那经常是六十点几个那样谈不住错呀几羊汤白再就个到我的送那样谈不住错呀的过送给增加点点钱也好几个呀的呢还将给开钱不得下了不住错呀羊汤白作为特朗平的钱用呀天里呢俺那水娘都修改了那小银了
0: 当然是当然从看到很给我呢 차샤비니 보고서 원초기 다시 재취치하르바 디날기야 말롱야치도 안안조 부리 콩야슈는 심포주 칸이니시 투진이니시 타나 탄다 안안조 러칭이 초에 날이야 니치 팅제 튼심이기니시 안안조 근제 치월스도 안에 러나 민자월이야 딘제 링겔이야 최고 카치 등기니 안안조 부주칸 탄 루충도보 차샤비나 부고초 지 응고치야 탄 담그치야기 안안조 직시 팅제 퇴균도 초에 날이야 여고기 배차샤비는 안안조 다
2: 김산나리야수수기 리듬키 토딘제 팅제고제 안보츠 배차샤비나 암랑아 오토만게 제시에 고유스도니 기랑게 람산 고마레 디랑 카르쇼레세 머숨제르발 테웨게이나 안안초지 람산뉴야 팅제만나마치 부글이야 카르쇼고르스나 니 퍼츠고게 에레 랑게디마 녜쇼아스 랑게 다지 쿰시 상부유야기 배차샤비나 지 까마 팅제사야 르발레 제고 팅제 감사야 쿰시 상부스 치야기다 감숨지 런스는 응요게 야면은 다와지메 랑이야 무이스미제 뒤기 엔 티즈이 텔이야 뉴게 사가지 다르발 두스테비는 규림 텔이야 아 보고 칼로보레스는 아 랑 자라티 왕마초 마시 랑이야 왕초 요시 이네레 자라티 수수 왕웨 규림 나로리야 체시고리라 고토부치야디 케시므리스 티단 뒤송소 턴도 보글이야 오네 아 오이소 다수수 라가 자라디 조용듀 안콘소 수수리야 다 칸지 가나스니초
1: 야면은 자라텔이야 티웨이강 지제치야기 지다스 삼무소머리 팅제 고도스머리 사부치 레빙고도와 지잘 다디네 니부디는 지 토림룹딘 타 머리룹딘키 부근원의 쉽이네데 다디 응우디양 지 세구고리스 나스 다디나로리야 최고든야 체비는 김다츠기 다 김산나로리야 다워치기나로리야 까망예기 김산변조기 축충 총도신주지 초나 다디나로리야 보아야 응은지기 지 타니에딘제지 신수조리
2: 是比较下节水平的，特别到我拿罗里昂做克拉斯埃个光木松东时，开始生活的拿罗里昂，俺做上千元拿罗里昂，克拉斯个听不腻，听不腻呢，俺生活起码啊，菜鸟也跟外地的呀，卡迪斯汤斯几个的，让给钱能看这多些。顶这是人心，错位的，即做生做这个，顶这两件大么做呢？不过也得这次排队对上吧，不过有那类人心，我是呀的，菜贵不当。
0: 天空第一呢，做的买不起，没用不的呢。不过给人心给限住着了，看的贵不大，看的流动起不，看的所说也我是贵，我用不的呢，可怜可怜的呀，限住我这是。哦，他那个呢做六千了，做年是吧了？他那些六千了呀，啊，钱差别不够，从我那吃下不那，那天给看几天的，下边么多，不过了呀，他叫江北他那我这又有买的小东啊，天哪里呀，我那做给他忙不起个，他去啊，陆地天哪给我吃上去是吧了？啊，作为这种吃上去不够了呀，这些呢，不过的他们都要我吃呀了呀。

0: 战马兢兢而步。中国陆地战争的战区给搞不起别屡战突击，巡逻车特别搞不起别中国屡战连绵突击。中国陆地战争天同样的多，屡战连绵战马突击。
1: 爸啦，不给的青椒马来不拿了
2: 啊！不给买的十个一百，
1: 青椒马来不拿啊？
2: 这边买的十个一百。
3: 看着越南开发动荡，人不得惨笑。中国古镇的开发动荡啥吧 ？AI 开发动荡，台湾我操的起。
4: 谈的你，毕竟去去最久古达大师。
5: 干么眼神狗？
6: 三毛五零姐，公干么上？下面了，这次呢，干么眼神狗年终秀演。让用从冬季去趟，结合冬季去品种，搭起季节如何去贴扎前边，推荐同伴编就苦酒城市三十来元不了。编就等不谈便宜了，贵的动物，满足了偏不积极，失去日本人民贵的我。让用去出名用去每日拉油用不，过了初冬时节结束轻松什么的，推荐不来加上短长安拍线，推荐就是对嘛了，建议去安藤部群众投票时，我今年虽然。让中期在住期推出程序通进去不谈，实行期科室套开来期在住把开上住把所期切得住，年岁变就出头当有事。我今年岁人，让中期在住我部三年期为科室设备门用过路车细节层先不谈，三年期为充电电动车层解决不了，充不过路车移动电动车层先有事。年度人民政府了，将用其成为三种用不过的同居了。年纪解决身边，推崇不来解释年纪层泡泡汤。我是从小成为三种用不的，至少在就我被三种进步的体现着年纪层基础出身边。若对创了定义，则对变旧的表达空别动位，归属开进行了就流失。那你年轻人面子点点木车几趟，冲动阿点什么汤？团在点么车，切光见面阿种阿点什么汤？人堂国同住集团制作年冬生育，芒草土产年冬季节结束天气了，用不怕牛过路车，切工家堂我种一批青花糖，新浙木冬至松通松节特巴了，屯北人堂国同住松塔生育。第六，宁浙平面面草木切工松节种个地皮糖，新浙地皮木年节初秋日冬至芒土冬至有时。郑州盐城北城西两关巴了，第六我今年虽然制作用素只不继续切菜。每天同学将他拆除切工短期生活贴，那年给推送不来加车送茶西谷拍了一拍。结果拆断直接就给三十多贴不到前边，那趟拍车进小区城西两公不了。我今年虽然在就来日给拆装用不推送不来加车就批茶送拍了一拍。三十个边面积不能写多钱不了，第六进的西边才几年的送，三年开开老宅那两米多外多少天，送不动出去还怎么操不趟？烈日期租这天，年冬短天我种阿松七八亩菜，每几天去就长去，若不行，西边短天过了，过着弱脚的菜又不吃。年底三个月，结果冲不了大冬季节去呢，许多菜不吃呢。今年阿边菜今年的松，结果比菜去卡，菜冬下面短期囤积拉大菜果子就用不贴。过节的春冬糖，把冷竞争，居民前面就菜就用不少，提供忙不如吃又不吃。第六今年阿八年。忙顿陈雄车站大瓦天出不停不是，三十个月接着出年，陈镇部内西到七八十呢。忙顿陈雄车站结果定是比较了各地动车，中央车站部堂陈镇部沿用陈路铁轨兄弟行阶梯两只拖，年冬下面在周六，忙顿陈雄车站大瓦来个出去西北站内，只有两天比较各地车不是。中国苏州堂女主娘早几年对用车车别，苏州可有成绩是行呢？第六条子谈不了，让业绩制作所对进步过的同居者，出去的过差系统什么的，推送不来加价出差你跑堂。怕是老孔面推送不来加价场，两个差我一套有钱。苏州可就地过要不做堂，偏着要不要不堂。苏州各个朋友中又不行又拉，孔面今年学军队切入执行又不是。接着初年，发展市急忙制作抗体，承接安上边结构先机。人为切除切零得点的动位，接种切生了垂直切呢，纯正从有奖，垂直切松，发展时制造看空面垂直切个优势。记录年冬人民自主率，人民普遍工资不留增多。第六季的出边才九个人呢，今的短边才九个人跑了比九人不长。年限空，依然一个工资不留入卡去在这边作为。三年提个年初提前至谈零几个， 이란 강제 보류 로카 점림 분배 강제 보류 전도 기 고주 제고 마소 공기 년주피나 어리 규규 인시 죄부시 제제 초니 어리 포장 카표 캡처 체벌시나 신진 트럼프 계급 기직동 랑고 지비 특주 서비스 라멘다 괴티 세쿠레 체누메 도종 초벌 동디 동주티 랭게 앙 당부 지윈부시 세모핀제 텐티 가망의 선주 년준 휴차 샴라 남아핀제네 무튜 디글레 군의 구리 제베리 첸 샹다 세로
7: 디카르니
8: 헤니
7: 대종 룽치 년치 레군
8: 대게
7: 룽치 이
9: 진주 진수는 송제슈네 여러 빈베 칼로시치
10: 진주 된자기 시찰 때문에 랑신기 최소하는 견송치
9: 디네 경기 짐준태에게 체제한다 짐준태에게 시자 짐준태에게 퇴근을 호도 톱나
10: 디네 경기 짐준태에게 냠요 강요 냉처
9: 디가니
10: 디가니
9: 표회 농진기
10: 짐준태 제리 제니
11: 신뢰 의강 변종 예나 의강기 의병 학장 곧 통조로 예동래기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해제기는 불규 中国新电鱼缸品种严了鱼缸

0: ਔਰ ਯਾ ਜੀ ਸ਼ੁਕਸ਼ੇ ਸ਼ੋਰ ਜੀ ਤਾਂ ਦੇ ਦੇ ਰਿਹਾ ਨਾ ਜੋ ਤਸੀ ਸੀ
1: ਨਾ ਲੈ ਸੇ
0: ਉਹ ਜਾਂ ਰੰਗੂ ਤੇ ਅਚ ਮੇ ਬੈਲ ਤੇ ਆ ਦੀ ਸ਼ੁਗਨੋ ਦੀ ਹਮਾਰੇ
1: ਨਾ ਲੈ ਲੈ ਸੇ
0: ਕਿ ਕੇ ਸ਼ੁਨ ਉਹ ਲੰ ਜੰਗਿਆ ਸੀ ਰਾ
1: ਹੋ
0: ਦੀ ਹਮਾਰੇ ਸ਼ੁਗਨੋ ਮੇਬ ਦੀ
1: ਸ਼ੁਗਨੋ ਬਾਈ ਕੇ ਵਿਆ ਦਰਵਾ
0: ਜੀ ਦੀ ਮੇਬ ਦੀ ਮੰਗ ਯੋਰੀ ਦੀ ਤਾਂ ਦੀ ਹੋ ਦੀ ਨਾ ਲੋ ਲਿਆ ਤਾਂ ਦਾ ਸ਼ੁਗਨੋ ਮੇਬ ਦੀ ਆ ਕੋ ਲੈ ਗਿ ਨੀ ਸੁਮ
1: ਲੈ ਸੇ ਕਿ ਲਾ
0: ਕੋ ਦੀ ਸੀ ਰੀ ਸੰਗਾ ਕੇ ਸ਼ੁਨ ਸੰਗਾ ਸਗਾ ਲਿਓ ਕਾ ਪਾਗਾ ਸੋਦੁਸ ਯੋਰੇ
1: ਤਾਂ
0: ਦੀ ਨਾ ਲੋ ਲੇ ਤਾਂ ਦੀ ko inchi di na ta khanda lo re shung no meb le shuk kyo yo re
1: shuk kyo yo
0: re inay le ko num so che ko ya kye jo gara rus na ta jik pe jo danya le gyo ring yo re tse tse di
1: tse tse ring a
0: lo le se ko gara rus na shung no meb za ko ra ta ga ze shuk chenpo gyab tong mara
1: yang
0: ko shuk chik gyab di yang shuk tenpo yo re shuk tenpo di rish tene nyeb di dir sha na zo yo shung no yun kyo di shung no yun kyo le yang ta ga jik par jik kyan re le ga chi nye di sum dukshi, ane chu, o duksh yore,
1: ane
0: chungni o duksh ka chok duksh yore. Lo
1: le se.
0: Tina lo le tanda, shungnu yun kyo tena yang ana zu dikzi di cha yore. Shuk che yore. Shuk che yore, yang ko chakin mang yore.
1: Ane le le se lo.
0: Ko becha zin zik chunum jeev nele, yang shungnu yun kyo chunum di dikzi tse demish kore.
1: Tse den
0: tanda
1: anzu
0: kyake shun chuan he chan se ra. Tanda shungnu meb na yang anzu tanda pan he chan, pan he chan se di tse chikh lon yore, di kong chung yore.
1: Di dhe lu ne chikh yore vrwa
0: kya? Chikh yore.
1: Ta
0: di na lo ne tanda anzu shungnu yun kyo di yang di lu vi na, yang di takta di ma re, di ngzi ma di vata, takta ta kyo rung buchi mi na, ko inji ma la chi di rang di che chuk re.
1: Kyung
0: kyo barbaa
1: kyla. Kyung kyo kuri.
0: Ta deya kyung che shio, shung nung yung kyo de kyung che shio karaya sana, la yu wichi ta nga nazu tanda, inji di shio ra, chun num chi, di leks leks zo ru ri, se ru ku. Di kure di ri, ta. Kyung sur chi. Chun num di leks leks se ru ra.
1: Tene
0: nga nazu di shio ri, ya, lo da num nyam do chin kyo chi.
1: Nyam
0: se chin kyo chi. Ri.
1: jiju ge tone shubi no
0: hondong si
1: ra ge la hondong sta de ta nang nan so
0: nyam ji su si ra
1: to ne kwa len ba cha sa vi ne le kon nyam se ching ge si
0: ra
1: lo da num nyam se ching ge lo le se ge la
0: ta di ne ke ju di ri sha ko ke ju di zo sun jun ju num ne le ta pe cha na na zu gyo ko ma da na ko mang cha di ri do lo bi ju dan si
1: a le se
0: ta di ke ju che shu ji ka le si na ko dir sha num lu cha su na ta ken de lo yan ren gu zhong ya dong ko ya
1: o le se ko
0: de zhong xi ge yan lo zhong na lo chung yan lo yan lo zo ru de ya ma la de ya lo ba yong yan lo zhong o du xi di ju ru lo ya du xi sa yuan che
1: le se yan sa xi che
0: ji a de gyun ga re re sna shuk de ge min du shuk nyam gyo tsu du
1: o le se ta
0: ko ga re sna ma le ji di che bra zhuan zhong su che cha wa
1: di na
0: lo le o di
1: ne bu de nyam gui shu gu ne bu de nyam kyo yu ba ba
0: ji ta na na na ju ji dam ga yak shu jin na na na xing zhong mang zhong yin na di sha u ren gu dian ji zi xi si de
1: zi xi
0: fa dong ji yak shu li
1: a le le
0: lo da de zhen dang zu ji chong ge na lo da ta ni sei na ko lo sa se le de bu che ka sa
1: ga di ba
0: la ji ta ren bo chi ni ya ka le ka ku ro wa
1: lo tan dang na zu xing zhong mang chong wen de xu bi ne tan de qie qie qie xu ra xi da me xi pe ju da mang xu ra jin ba xie shan ne le wu ren gu ge tian ya ba le
0: ji zi xi si le jia ge xu ne o di ya xu ji le
1: ko ya qing a ge ding zhe zhen xi qie jie ya wu tian a ge ding zhe ke kan dun qian mei zai yang
0: di zi di cha
1: le ya di qie yu ba
0: ji le
1: dian bu yu ba zhe
0: dian bu yu le
1: zi zi bu le jia jing ge pe zha yu ba
0: ko tiks pechu tanya gyo renga ya la yang ko tiks kanda la wana miri yagyama su na sot yaya la
1: litsi le le se le se
0: chosun chung ya la
1: chosun chung
0: ya la
1: a nga na zo je ma ge yang tinche dakyong che ya da di te li ne le ja dup de yu ba
0: zhe
1: ba ge la
0: tiks nyar za chi di ya la sun se
1: le se le se lo ge la ni ti ming ge inba cha sha nga na zo ge la ge lo kap zang ki
0: zhe
1: inji
0: lo kap zang ju ri
1: kap zang ki inji le gur le ge la
0: zhe di ma la ra
1: o ma la ra le ge la
0: di rwa inji nan shik shuk gyan ye chwa re
1: o rwa ya
0: kwa
1: indu ki ma la
0: zhe lo ra ande nan tanga nan zu ta di ri shal chong gin nan lo da ta ji kwa kuri yu sum gyub che ar wal
1: nan
0: di ji shuk chen bur che ri shal di yan chong gin nan lo mi shu yan chi lo ka da ta rang bu inu yan ji ka le ka si yu do
1: dam ka di yan di shira me bar ba la
0: zhe
1: shira men gyo
0: zhe
1: nan
0: da kan ji to le tanda ta takhne shurang namzu te inji di tsu kande mala shio marayal, chukwa mala di ta suyo je lo mangu chingyo roi
1: o shiba
0: ku lakzay na kanji tole ya
1: 덴부 유바.
0: 덴부 차자. 베디 타르톰베지.
1: 어, 저반이게나.
0: 근데 루규여레 아니 갑라데 하는 소탄다 인지 말라랑게 난다. 루규다 되게 지티지. 아, 단단 응난 소탄다 로다 눔체. 근데 어
1: 냠시 챙겨. 로는
0: 냠시 챙겨. 어. 어디 얘기디 개견지르샤.
1: 어, 레스. 근데
0: 니나로는 응난 소탄다 눔가 산음가지. 산음부디 나로는 응난 소탄다 디리샤. 어, 산음 디셔면 슝노인 교다 슝노민 교치. 뒤니기 지금 야자체 단지리샤.
1: 아, 레레.
0: 뒤니 야자체 단은 슝노 연결이나 어나지 디 저도 다 로바 차부터가 림산지 숙침 받아야다. 지 겪고 다녀지면
1: 아, 너무 숙침 못 해야다. 그래서 뭐라고.
0: 어디 내야면 돌.
1: 아, 레세 슝노 연결이 다든가 아주 지주게 돈을 주면
0: 슝노 연결하면 너니 니자로 언지리샤. 슝노 연결이나 나주 냐르자시도 이한 틱지 당도 차스고도
1: 아 레로로
0: 그나 로레야 단다 디셔 인진나 로레야 단다 나주 먼저 자동되잖아 차다슬림에 이는 시 인진나 로레야 단다
1: 냐크스라지
0: 어 키니슬리리 타고 디시 갸게슈르나 지탄시 착과
1: 착과 레세로
0: 다 하양 티나지 디슬리 지리단 좀 쉬어줘
1: 말아 어 유발이라
0: 전주야 지 양생양스다 탁바르도 고 우기야마 단데 디시니 저리 르니치
1: 어어
0: 단조 강베지야 좋아 요문스
1: 어
0: 넘고 어디 님도 전 어디 가지니 쉬 돈주다 양생스 주도
1: 아 레레스
0: 어 라과르도 단다 슝노인 교디나 눔 산눔나 저 말을 담아 달로가 산눔치 디네 아지 어 체롬보다 지딕스 냠 차가 되게 슬로도
1: 아 레로로
0: 난디 아우메시 슝노지고 말해 그 슝노 여유디게리 아 단단도 디시카 소리 인지나로리아 단다 눔촌이 컵지요리 컵디안 슝노 맵는시 그 딕스 징네체 그 로가 지요리
1: 아 레레세
0: 단단도 디스 지주게 슈 갸게 슈는 어 가와야 디디 펭유지
1: 아
0: 양디 치야다 엔데토리 라유 처리
1: 어
0: 타고 슝노 유디 칸지토리 양 잘라 강가로
1: 자 당도 최고 유
0: 자 당도 차지 유리라 양 당도 슈르 사와 차유리
1: 아 레레 팅덥다
0: 로 팅덥다 근데 사와 망부스 가서리
1: 레세기라
0: 어디 인도잖아요 어 디토리 아직 토나 숙침 붙이고도
1: 어 레세 다디
0: 슝노 연구에는 남주 문화조 단다 당견 제백 없어 조각 사람네 되게 직념 자타로 드네 고 뒤도 뒤도리 아지 다 트눔 제 알아전잖아 봐
1: 어 말아 알아전
0: 말아 트눔 제
1: 어 디니 바르토 체르 어
0: 다 디네 디시르샤나 조 단다 사눔 제 디네 고 지단 줘야지 어디기 돌이 안지 토나 숙침 붙이고도
1: 레스 레스
0: 다 지단의 지리 나네 단다 주버루리안 팅머를 두고서도
1: 아 레로로세
0: 하나 안도 슝노 유브디안 틱시 공가다 이제네 틱 가짜 지단의 준의 정해 버루시안 잡소세리 아
1: 레로세 신고야
0: 남자 디시도 마
1: 탐블로바스데 알발라 남자 다제 멋진 봐
0: 렉스
1: 샤고야
0: 가짜 어 다 카메라 직제샤네 잡으치리
1: 아 레로로 감
0: 주제 이제 숙체 타오리
1: 야
0: 고디 나로리아 디 타고 거야 숙체야리 아
1: 레레세
0: 고가레스 샤샤네
1: 지 잡으시
0: 참부스고 감지 버로를 디첸 닥다지
1: 단한주
0: 슝노 메브디냐 차부 소구이 지부지 갸나샤
1: 단엘레
0: 양코야 디 트르눔디 양상스 제구도
1: 김미슈야
0: 직도알야 타고다 디게 두야 다가지기 디민돌
1: 나 내가 메스라 메가
0: 마이라
1: 아 레세 길라게 콜레 슈소 나조 긴거 임바 체선 단랑 코르키 뷰제 이네지 디테일로 소르네 마 튼투 삼바 쿨라 이네지 디게 창메 칸리아 얄게시라 챈데어 발롱마다 민자웨
0: 조조
1: 이네레 랑코 컨데 진바 차선네 야슈 총베 이나가나조 당부네 메야 바윤드네 까르체시 샤월레 모촌네 렉지실람사 마담 첼레스샤 비네 야오요르 소미르발 로디웨가
0: 체뇽부스코도
1: 레싱
0: 야 귀룽부스 카지게다 배찬 엔디셔도 볼라바게는 공가다는데냐 감주제
1: 처시도
0: 이슈크치 차르
1: 얘네 차버스 때네 디간이야 카레 트랜데레 르제샤 디레스자는 것도 관
0: 딜레스 차바
1: 질
0: 아디 클릭클릭 제양 나죠 디코고 자꾸 디슈크치
1: 야 모델레스 어
0: 지단
1: 얘네 지탄서 봐
0: 어디
1: 로노레스 타도 버농게 인지티 다 이제요게 파동지라고 그러게라 어디터네 슈비는 안 좀 그게 소스 우정국에 태야지다 타도
0: 슝노유지
1: 군인이게 춘놈로야게 데레 이와유바
0: 有啊有啊，嗯，类似，老老个啦，老，但前头我那组，你们这个，因此说嘛，为了个啦，你们这个请个老大，你们这个因此，我第一天哩，俺个啦个呀，嗯，给卡里有没得，给卡里有没得，这个，谁谁是那罗那了？类似，那他们，嗯，我那组他们，第四个，嗯，这个什么呢？汽油发动机是啦，第，你他的胸内有的，胸内没有多少了，嗯嗯，第二个那组他们，嗯。
1: 什么人呀？天天说柴油个嘞，几不几干的？柴油弄不了。柴油弄不了。啊，来来，算了。
0: 但过年你柴油的呀，汽油的柴油是，你像几不几干的？弄弄。胸内油的呀，肯定老了，糖都差有的。
1: 嗯，糖就是。
0: 那做柴油的胸内油的那忙起来是俺那算的，少质量过了。
1: 哦，少质量过是吧？老老老。
0: 加拉瓦呀，他安吉了。
1: 啊，柴油弄不了，弄过是吧？
0: 是。
1: 老老
0: 的。那做，你们这的呢？提的下了，他那混动，这就也是。
1: 哦，是吧？那个了。
0: 混动的呢，提起来了，他那种，来个钱的，他年事的，他那种，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那，他 ORW 단데 니슈티 약수지리
1: 레세
0: 신다는 시 체시 롬베 양 관계디 데로는 용말이
1: 아 라라
0: 고양 글레글레 제 디스차루리 인지 깨 잡으치 딘데 디리샤 아
1: 레세
0: 근데 양 쇠바 차시나요 조선 오스트리
1: 아 레레세
0: 말라 배차시나 직 체브다 네나 양 관심부터
1: 놈장기 인지디 다 체비는 양 조선의 체어베
0: 조선 체어는 양고 락제디 단다 그두슈나 돈차선자야 다거지기
1: 깊게 첨부 매바
0: 제 깊게 첨부를 르게 쳐서 요마레
1: 단다가 난 주다 接下来一些那里也把车上地址都关了，捏了呀，但冷弄起来，对那人心人心呀，城里皮个钱，对这手续打的这老在行里呀，但是也给钱去对什么，反正两者钱够给，应急学嘛这边去了，第一把车上的七个个，第一把车上这个东古就古就古断了，这个几个个呢，我那做忙就个冲着那落了呀，他给穷的话了，是，我那做给那让了呀，前面那捏东安了。
0: 丁这几日多完了，几日多完了，丁这几日啊，我那做艰难给忙就给冲着那落了呀，这是他给不用吧？但你冬安落那年冬军落是龙安巴拉来呀，还将给忙过同样有的这些差多完了，你那里他的，但是说那当给三年以内的，提名给考虑以内的，丁这里啊，第几届呀？当可养他不是那样的，那体会讲养开钱不一直下生产之外去了，是，老老那些，丁这小初三马上呢，他嗯，我那做丁这小叔叔了，可不起，
1: 嗯，是吧？
0: 他是啊，他叔叔没时间呀，给学习学完了，
1: 哦，是吧？
0: 这些那会儿都那是南沙的，丁这样都来钱多了，
1: 嗯嗯，
0: 我那叔叔考虑的，大不多了，
1: 老那些，嗯。
2: 推荐俺去兰科尔东湾的多纳西了自荣，兰科尔大江给现在也不同那样。兰科尔去军家的你，人你给谁么多呢？去让菜塘田边卡罗瓦西卡拉因。兰科尔大江你在哪片他？今年王朝田边电视观众局，去让去军家人你给兰科尔大江菜塘呢？兰科尔去罗拉拉军学罗就特片图了。今年去让去兰科尔给农塘罗拉春秋菜塘呢？
3: 康乐十七七单说，兰国东格给军事体看到抗日用途。
2: 他的，去让去三星别立前地呢。
3: 金主太太立前给南山立前，兰国大将谢天意。
2: 兰姐，立前南修局了，格是修。
1: 嗯，伊拉差不多样个那做，查着几个点啊，查完下那都跟点啊，讲的是那种那收银了。老，可能个送别那个，嗯，那么贵呢，个那做。女追熊男干的呀，这些啦，狗狗买吧，俺那个那做创建那老了呀，怕做的，刚被抽了不着吧？
0: 哦。
1: 我都直接怕做着，狗钱啊给凑不齐，牛逼呢，俺那混动车型会不会容易挤团子嘛？给那个登记下苦呀，就是这玩了。
0: 哦。
1: 我的娘亲亲狗的苦呀，得不要二百个啦。
0: 对。 重庆南路的时候，那可能，这个这个地方嘛，看来是那块红洞的。重庆南路里呢，那王家路，别去登过多了。
1: 哦，是吧？
0: 那第，看那第二条，别去单独在那个那做，嗯，白车上呢，他其他那路样式样式通过一个的，路的，啥呀的？第三把车上呢，马拉西亚马来的，他的，印尼那马拉西，第二个就是他们吉普赛，大概是第七马来。
1: 嗯。
0: 단주 배차자면 로 매비지 단다 난주 슝노 매비 단데 딘데스 슝노 요다 매비
1: 오 유반이라
0: 산다 돈놈 나지 디네야 아 정기나 롤 망고이나 코축도 콜레가 제우라 아디 단데 착복 코야디 갸지갸레
1: 아
0: 나도 뉴트다 내가

0: tuzi chukzi dhumara gyanyong ki ang thangbo gyanyong tupyubay koro.
1: Logo chonggi chonggi zongki shungi, nima chunzom ta sonam genzi, shilo sumki, chasha sato chedi, payu ki shingso tuzi ki pege lambu shangne, mangcho baba chukyo yonggyo ra chidun chebay koro.
0: Ngachi nga sui rin, zong yonggi rinne yoko chumra chukzi tuba ta, jimzhu chawa chuzi nyamgu chene, zhuishu gansung chebay koro so yin.
1: Shamla tindi li chenki, nang tun shibzha nam sero na.
0: Digale kong nian nian zubi se, rang yong chong dang wei ki shuji wang chun zheng ki, ji zi chu ni, la sa chong ki tu, yang tak bi se dun le ji dao zuwa tang lak dar chi bi lop chong lop su tang. Tun ki di jia suwa ki ni zui la dek si neng gup, yang tak bi se dun le ji dao zuwa tang lak dar chi bi lop chong lop su tang. Tun ki di jia le dun ti, ji jia shuji Xi Jinping ki nang wei ga gui kai jin ki gong ba lak da tun ju ding sa chi ba tang. Ji jia shuji Xi Jinping ki, pio ji le dun go la nang wei ga gui kai jin tang. Tuyrab sabi, dan ki pyo yung zhe chu chao yung ne lak dar chi ba, me ma diwa zin bi pige ki gong pa ta yung ki, yang tak bi se dun le chi dawa zubo tang lak dar chi di. Pige tang di cha chi gyu cha gu yagu chi wa tang. Nyo shu yu gu, tun ki di cha ki le dun yagu zub ne, lak lin tang le chi ngun ki to ne, ji zo ling lu ting rab jen ki pyo yung sawa zub jun chi gui bi nian su nang shi. Pyo yung chi jin ne chu di tang chen zhe chay yu gong zi tang, zhong gu du nung la sa sabi gu nom nyung se chi, la sa reng chung sun lang se chi jie su. Wang Junzheng ki, Jun Dian ki Lian Ni Tang, Tun Ji Di Cha, Mian Su Ji Qie, Che Yin Niu Si Suo Ji Ni Su Tian Duo Xi Zhe Nang Xing. Kong ki, Di Cha Ji Ta Zai Dian Bu Song Ni, Tui De Yong A Che Ju Ni, Ji Zuo Xi Di Dian Ni Yong Jiu Song Zhong Qi Bi Gui Huo Zhe La. Ti Wei Qiang, Bian Zhu Tang Ji Zuo Jun Du Jun Zheng A Pi Jie Yong Jiu Gui De Dong Wei, Cha Jin Yang Yin. Yang Ta Gui Si Dun Le Ji Da Wei Che Dun Che Di, Tun Ji Di Cha Le Tun Dian Di Zhu Ni, Sam Liu Ta Zai Zin Sin Tang, Ta Zai Ji Sam Lu Dian Zu Che Ka La. Lam lu tu san tang, gen zhi tun ju qie nian. Mima mang chua ki cai suo tang, jiong nong di cha gen sung qie gui ba tang. Zhong zhe ni tu dam tang, jun jin qie ju ta yong ye. Nga sa chung sa ni tam jin tang, jun jung tok si qie di. Di cha tu dam nian bu qie ba tang, ngui mi jing e li xie qie ju shu jia ba. Mi ju zai sum la di nian. Sun guo ding sip qie ka la, tun ji di cha nga wei gen sung nu dian qie gui xie sum ba chi. Dek xin nang jin, wang jun zheng ki, yang ta bi se dun le qi da wa zu ba tang lak da qi ju ni. Dang tang jie gup ji cha cha pi jie dong wei ji yong tang, mi ma mang cao ji ki bian. Zhong gui lu ji ting rup jian zu zhun qi bi pi lim jie tang zhuo yu. Dang ki cao jian zhuo jie ba cao chun, jie jie shu ji Xi Jinping ki. Gu zhi le ji bi se dun le ji da wei ne dun la tong qin bu nang ni, song xie ke qin tang, ga gui ke qin rup dan rin bu nang di. Gu zhi le ji bi, yang ta gui se dun le ji da wa zu ba tang lak da qe yu ro, za wei xi zin se ko dun nang yu. Zhong yong ki rim ka dang zhen zu tang, jia qi dang yu le ji bi. Dengi ni ki tak ju ren xin ki tu nyu la kwa ding sab lima tang, du xi xi sab dong tang, ding su xi dian dong, song jong ni tu ba jie qie di. Jie jie shu ji Xi Jinping ki, ga gui kai jin ji gong tun lop chong tang lak ta ding sab qie ba tang. Deng cu ji bian tang, mang la di ji jun ba. Zai li da tun bi tab ju dun ba, tam zi ngu zhub jie ki ji lang cha chua yong ni tun ju qie ka la. Qie psi ji rang do tang, sam lu rang do, cha ju ji rang do jie qie dong tang. Jong xie jue sum la Xi Jik du gui de dang di. Lop zhong lop sura pen zhe tun ba qie gui ba tang. Lop zhong tang xib zhu ding sab qie nian. Yang tak bi se dun le ji dao zu ba tang lak da qie bi, tun nin zu tang, lak lin ji lan cha kwa ding sab lima tang. Rang to ji ko ni, yang tak bi se dun le ji dao wa, le dun ka ki yu lim chang men chui lak da tu ba qie gui ba. Ngui to dian cui ta yong qie ba tang. Qie ryu yu ki chun ni la zi sung xiu di. Tu rab sa bi, dang ki mang zua lam zho tao yak bu jui ba tang. Dak jie xim zhu ding sab qie di. Tab zhu tang gui go mang la qie nian. Meng shi diwa tang, pu le bianba tang. Zawa tam zin qeba qie ye, tuan yu mang cham zhu gui ba. Nian dun ki chi chu duan chong ye, rang yu sa ji ning duk tabi duwa tang. Bor dun nian dun xie pi ding sab qie ba. Xie dun tu bi nian dun zi mi ma dun qie kara. Nian dun kang yu na, tak zui tarang lang qie ba tang. Nian dun kang xie bu du tuan qie, te ju ji qie gui. Gen zhi nian zhi ye, kong rim nian xia mo chi dun qie yu ta yun qie ba tang. Qi zui rin lu tang, bion nyam rin lu bang to. Qi zui tang, ngu sung le ga mi qie ba ra. Lak lin tang, mi ma, lu ju jie ji cui gam tie tu bi, le ji ju gyu ro, bai zun qie gui xie su ma zhen. Wang Jun Zheng ki, se dun ru gup, pi ye dong ju ni, lian ken ang tang bu ti ma tang, de jia ni, gen zhi ang tang bu yin bi. Zhong yong ki rim ka cian ba ka ki, tuan ji de jia le dun la tong cian bu qie gui ba tang. Mi ma tang cai suo kong du gu ju ta yong ji, ni da yun zhuo tang, tok sun qie ji qie di. Pi ye tang de jia la ji ju cia gui qie bi, lang zhi, qie gong ka tang, chua ka nang tuan ju tu ba qie gui ba tang. ཁྱི རིག་ཁ་གི་ ཉེན་ག་ཐ་ ངུ་མི་གི་ངན་ན་ཚོ་ ལེབ་ཤེ་ཐ་ ཅུ་ཅུང་ཆེ་ཐོ་ ཅིག་ཤེ་གུན་ཅུ་ཐ་ ཛ་ལ་ཉམ་ཅུ་ཆེ་གུ་ ཐུན་གི་དེ་ཅ་ལ་ ད་དོམ་ ཅིམ་ཅིན་ཆེ་ཤུ་ ཆེ་རྡོང་ཐ་ ཅིམ་ཅུང་གི་སམ་ཅི་ཐ་ ཅིམ་ཅུང་ཆེ་དབ་ཐོ་ནེ་ ད་དོམ་ ཅིམ་ཅིན་ཐ་ ནེ་ཐུན་ཅུ་ཅི་ཆེ་དེ་ ཛོ་ནེ་ལེ་ཁུང་ཐ་ ཛོ་ནེ་གུ་ ཉེ་ག་ཐུན་གུ་ཅི་ལ་ ད་དོམ་ ཅིམ་ཅིན་ནེ་བུ་ཐ་ ནེ་བི་ ཅིམ་ཅིན་ཆེ་ནེ་ རིག་ཁ་གི་ ཅིམ་གི་ཅི་གི་ཆེ་ཅུ་ལ ཅིམ་ཅིན་དོང་དེ་དོང་གུ ཁེ་གོ་ཁེ་སི་ཅི་བེ་ནེ་བུ་ཆེ་རྡོང་ཐ་ chu ma shou kong ne chou ra jiak bie bie da ra. Nyo zi ngang guo tang ka tie chou gui le tun yak bu zhu gu. Le ge lam sui tui gu chang du dong tang, de xip xe lin tang ni da dong shu qie ru dang ni. Che dong qiu qi tui gu chang du dang di, guo xe qi gu ru tam zin qi gu. Mang yong ki di jia du xi se du dong tang, cha do tang chen mi song zhi qie gu yuan jiong qie di. Mang cao ki ko tu bie ge zi tang, da du la nian zhu e qie dup to ni. Di jia xi jia qie zha qie di, mang yong ki nyo kuo ge xe gi du xi se du dong gu bie nian su nong shi. 王军政客拉萨重建客基础书记习近平给各国开建的共同老大团队定时切巴塘列给团员团送这切的团进五柱塘面对列村客中央客与人地沟塘比大空别给你这把也不行切巴塘团进席团队起居了基础车轨塘团进也不切的龙安县中外北国也不足够基础客这个别恰到电不足巴塘卡在南国国企业别踏出定时别话基础区中的六百七十多瓦 中华美丽基金措备都是电不足吧中华美丽基金措备都有规矩动画女婿有个级别叠加松中切吧接着九九麻辣烫九九女吧停留监督九位出彩军切没法拖动接前年有人叠个切猛是电不定格吧孔别起都是什么恰张烫羊烫超用这一国内拉他切的参格吧松烫偏多过几期及让这他用的有不不当对年团结女婿什么批阶动画烫从年后有雷斯动画 中国马镇七秀七十动画军电机马车军队加接动画接切的编就是空别动画了明儿孙秀电不堂中秋了丁秀电不切瓦明马电话真别空别机三路他用切的杨塔别四顿来接大瓦主播堂拉大切不堂盲错你成绩群众呢人卡等位堂四兄弟团建都是你团建切托盲错同用来挂住别明里卡给盲错接通拿堂给那叠加那瓦切推都动够吧 健康饿了脚不疼松中昂糖不如就有他用的健康松中拉出起手切入动物疼苏里糖请人我将监督就为那些切入的团队过年拉他切不疼结合比赛将我将监督就为下去了各地休息当年结合比健康叠加松切电都动够吧孟西糖慢慢玩的团队来各地定时当地蘑菇丢丢糖忙的用就你们亲戚就他用切吧他点糖他打的开心你们都进去他用切吧你过年春期切入电地边呢 慢慢念这团的批阶定时动够吧当作用起就了超用的兄弟级别连级别超级强制军械没法拖着当年学生那么大堂跟国的配备连级别崩卡作用活大切割吧第二次别连级别上部切起堂米里社区级连级别米色系切不是让这他用切的卷堂了新年连级别规矩切不堂连级了新年定做切别米配置级切就电不足的比如连级新电把神速听久了可有三不准割吧 军心论面积居住历史动画堂团聚切就是藤井切的长当学吧堂团聚主吧取上团吧偏着团吧借钱的当中央给特区各地堂让用穷等位级来给人家编就堂基础批阶主角的各地动位归属切莫主要切的恰恰卡了重置三部特别了各地动各别年数能生赖教堂人为道瓦策林工会财江边孟小林杰德秀南天图学习不是
2: Yerev sabata, gyalan sarba, lepche chasha sarba.
1: Rangyo jo dumzi ju ta, gyegab dumzi ju, pen jo dangje jigib ruka ki kapcha chibi. Tuzi tangbu, ben jo kurgyu chengsi sashu lingwen bar. Ben jo denpo ta, pekye la guidi donwa. Mangzor penpa jie ki, si ju rebta rinbe guidi wo. Rangyo gi chungmi yong ki, 미리 라유 용법 고로 초동 쉽게 개주 켜숨 스마티 튜숭발레 갸자 듄창아 파시 튜지 죽지 뒤마 겐용기 앙탕보 균균 톱줍지 샴라티 고르키 선교 쇼인 이아르카 샤와타 하스 총기 추쇼 종키 징즈마오 팅럽 싱레 링퀴키 최카나 황과타 스과소 리카키 워체 기자 상부줍지 링퀴키 겐고웨 사괴바 디류 콩키 다와솜나 링퀴키 최칸 갸이 리카키 워체 튠체 갸마 갸라 잠스마타 워체 망치와 촘제토 칭게 구부도 더동안치 워체 디브존 촘라타 로마 냠레 지규 켄게샤유 다와 당고네 숨베파 안주 최강 장매 튠법 고치 숨예유 싱게유 지수시 켄덴 싱조 튠레 피게 뉴부친베 싱조 망조기 융법 토르친유 너주 총기 허리 종기 편조 냥야 디야 소자 튠레 피게 체유 긴주 공시 샹 총대타 총주 냠레 칸와라 니페 냠레 체부티 망조 추규 람도 규비 로드 상부시 라규류 편조 냥야 디야 소자 튠레 피게 체유 긴주 공시 렌진 진동 노지스링키 딜루 두지 당보로 공시지 용기 총이 쿨교 대표가 피게 치마티 기숨니 청진 변조 디부타 천민 태종카 티신 총두 소기 친종 탑람레 총시예 태토 타스타 원조 소기 총람 향비시 소주타 마네라 춘진 토비 킵상야 망토 친도 지송시 망배 시주 내피 튕규 체바니 망초 법하 용외 대교 치수시이 너리서귀 루도 종키 튀구 창외 신편 로교 시주를 댐부타 쿨루 총람 야구 유에바 댄네 산에디기에 라가부 소자레 튠티 피기에 치부다 유시 루도 종 라방샤 저부 총주 총미 저시 튠주기
3: 야르캅 경험이 야르초르케 오글라 아 센샤가 이나리 되네 부족 이나리 도족 토리 마메 레나 송주 키페베 긴공치 이나 도족 토리나 아 당아 라니자 소증야 착시도
1: 루토 총 라반샤 저부 총련기 주린 까말하게키
4: 계시면 망소 괜나데 샘큐게나 하샹 그 쳔보 종바레레 나 라캬 메비 그 종바에나 시가 메테바 용바빈나데다 종바라 망아시 그 올리시 송나 쳇샵시 랑톱고 그래서 용아시 그 올시나 쳇니 솜 그 예라 랑톱게 더빈 그 종바 샤장나 들리스
1: 초세 타르게기 터취 초요네 라다 제베 겹중오 장종기 누슈유그 신례타 링례 유고 냠제 띵섭 용교로 괴디단데 총무 용기 라보타 총예 정신기 융급 렘보 갸기다 유브리 딜루 투지 당보로 보종기 총세 유고 총제 고야고 시조유 지사 투진타 벽에 로사라 컴퓨미도 유고 투지 소라 디네 보종기 유고 레리라 구디 단디 산에 디기 망조기 김자 준가타 내차 티신 켄디 세리 소니 웨 터블럼규 유고 셰슈나 슈교라 체든체 유브제 구샹 바가 총주 총미 까마갸츠 불로 내창시 닐경 체유베티 유고 망부 가부치유토 교유브제 까마갸츠 사괴바 다와 숨바 미망부도 차도네 캉바 나켄 야망부도 융법고 체 니슈하 총시 솜시 사두 켄덴 싱조 튠레 피게 뉴부치메네 멍초 바파키 시주 내비 튕규 토베 파타 티네 신례타 링내 유고제 냠제 칸리 중외 파 니마 젠키 바파 럼보 리리레 멍초 중제 칸리 응외 유시 디르 투지 탕보라 라종키 총미미시 라유 융밥 고로 초동 십게 개주 개숨 스마티 투숭발레 갸자 듄창아 파와타 투지 죽지 뒤마 겐용기 듄제 토리 유시 让教宗行列重视听 PK恰贵区处长 徐超仪 第六群 让教宗登为他四兄弟 革命无体我 人卡前把卡给 推摩托 行状不不怕云为 切归切不顿 拉达切托 天天吞了了点点 拥抱怕女云我切别
0: 新竹北李秀堂永不攀援永久的规定贴片，新竹开拓根据当地确定，新店新竹区四区拉达七八所区七八几里这边，让用给新竹北永不攀援永久的规定间贴片接送日。老个重庆重建总图，宣读总结：新竹研究了新竹策划组贴，仍有几天空得力当托，预算女主团两年前年。 太东具体新装备永不拍的前边，忙做呢，不把就就那么多具体的把重要些。下面呢，天河提升就修建，重建从民间乡这些重组中民，你怎么样责任去？小帮阿不呢，强求比我们做新又不谈，差点比我们说不你，他在天山去永不永空做题目些。重建从民间乡这些重组中民，你怎么样责任去？
5: 但顶上一代就是马哥这几个，第几代的，我们都从哪里可能这个牛肉片子的都得不晓得。
0: 你们全村他，孙南建村西罗街新村研究了新旧草坪牛肉栏沟当年，我们女儿立不是？蒋介总新村研究了菜园公司两年吧，孙南建村去，俺做他家年代的产业我们爹妈出借牛肉去，压个我们提了嘛，牛肉月去什么事？俺说家空没不啦，控制什么？那牛肉吃不起嘛汤。
5: 中美村俺是内人，今年天地过年得月钱，年节嘛叫啥？年节人不啦？我们这不听。中美村我懂了，各位总当出心有事。咱们这个送礼的专门啊，你这专门心里呢？你不着急，俺自己专门过路过，但那把你的没送不过了。嗯，这东家的都是他们，再讲那些就这个。
0: 从这种民间上，这些村子村民去着急。
6: 也住这地，所在山，马扎地，到中央的牡丹顶这路下下下，忙过去出来当地的地基。但你说是农民那人种，我当我那那都对吧？光大恰恰呢，马扎几个也拖着去。于是，高考女主七八两位，新装备团菜从各位那段他就投票。你当下面这些路了，你们全村他孙南建镇西罗街及人员了，我们他那地从来没把带呢，连年说着他，说啥的为通过得知当年，新竹。
0: 研究策划组是，军建每晚出席校决，大家提出几点，高考女主，两年协查，查到从南街、屯里扩展校园内查出不差别，村民村甚至用手参与不是。蒋介总新村研究的参与公司两年半，你们全总结，他们那空开不一么堂，马上要开门了，学过他们一年有就职，现在年三八了，得从他们忙做些永不破的历史性重写什么事。 我们谈男女差距，前途男女所在第一月。可看呢，历史为啥子第七届才晓得了？男女定十七年，三对天天团在苏个月边，新宿技术男人堂讨论情绪是，男女表达前，从咱们家起乡，可看那群个场面定出七七片。

0: 직도 제수마셰
1: 펜조 산규 냠자
2: 제초 시주 규자 치베 파낭 로캉
1: 롱코 망초 로고 치베 실키 디미
0: 땡급 마르감 종키 롱지 교콘키 긴칸 파주규 송족 라스레 차라 괴디 동신 유진 레자티 쿄콘키 긴칸 송족타 뷰다 공비 동규체 니버케 진튼규세 샴라 테코르티 산주 쇼긴 롱지 교콘키 긴칸 파주규 송족 라스레 레자티야 조용어키 긴칸 라소타 송족 서신라 방송 메디 바치바체 릭숨 추유진 쿄콘 쭉지키 밍의 주치 주주 선배 파주규 라소타 미 나돈 하키 긴캄 송교 미 체돈 하키 긴캄 레스 동주 소타 저유 레자티 긴캄 조종타 망키 융버 퍼규 송지 체니 망초라 버퍼는 부상 유시 롱지 교콘키 긴캄 파주규 라스 남창기 진이라 수자 펑키 난수 사자디케 망초 메티 숨제 제주 케주 남차 조준 나려가 제도 주부 인시 송마시 레미 튼주기
3: 아리 고자 총을 혐우라지는 갑쳐버리 근데 자꾸 나한테 주도 니자 던져요 니자 지를 재송 치자요
0: 조 요공키 남대 캐주타 송제 체내 남창티 동부니라 예유디 동부당부로 健康 송주치주 조을 지모타 동부니바라 我자 낙수치주팀이 不是 참도 총키를 健康 쿠류주 마르캄 종연라주기 주장训바 리그成키 난수의 체시토의 남창 组军切点 健康 송주토바타 망초지 융보파워치주인시숨어세
2: 팅급 니지총기의 매도종토 샤로토웨 투사이 몰라무지키 최신자와알 싱부추 투사 탐진키 샤로토신유바타 창매 융법소교로 최신유부지 샴라티고르키 성교쇼우인 매도종 간대샹 기린총추 리롱군토 최신동부 몰라무지토 기자양부유바타 문배 겐쿠이 균배 총주 편미추 창추부 차로 투신 유바타 차로 수비 치심 강사 투내유 기린 총주 총미 스린 총미 안주 탄다 투위 로마 지젠키 차로 갸마 강라 고르 응업주타 로마 니젠키 차로 갸마 강라 고르 숨주 저위 니시에나 체주 야구 법에 가라 넘시 조르 친자 차로 야구 계도 지송지 매도종 기린 총주 튀김 창매 차로 대내 융버 퍼덕 지급지 총매 치린 총매 안주 김라 차류 융법 균고 치숨하 신수도 지송지 로시아나 기린 총주 총세 유고 피계 쇼신 당외 윤종 제배 최신 자완이 유고와 코스 차유 나니 기린 총주 유고와 미티엔 기증아동란 닐린 체발 융법고치 갸탕 업주스기 유비 매도종 기린총주 표미냠조기 주시 린진총무 나니네수 아주 표미망부시 차루타 사강 망추 내상제라디네 융법약부총유지수무시 사두두비 차루 체마르 가데샤 띠르공총주 차루레누소자워디 링류추고타 미슈 냠토 차로 레뉴 치부타 링뉴 튠게 말라라 디네 차로 튠제 치로 다 유비 니데 총게 메도 시보 차레 체유 공시 차 레뉴 소제 경고와 대정 창키 링뉴 젠키 튠게 마체코 니메 지라 미추키 차로 쇠바 갸멍압게 튠게 치부타 타자 니메 지라 뉴슈라야 갸멍아도 튕기 토구유 지수무시 기린 총조탄 디르공 총조니 매도 종기 차류 튕래 피기 지미 운주시이 내동감이 조숨로 매도 종기 차류 튕래 피기 다원의 타파투 제시토외 최신자와 갸타 주미 숨유발 지갸 규모 치지고동 승기유시 나닌 코나르 매도 종기 차류 튕래기 튀김지 찬유 융법고로 나동하 파유시 天气前, 매도总土, 轮得别别, 前行, 东部清新, 天烈塔沃塔, 忙做出吧, 健康资本,

제기 총세 타겟 동웨 넘버 상보 차르퉁아르 생연남초 텐디리 첸키 좀지 견고난켄 저츠리라타 아시르라 십시 첸괴난켄 하부츠리라 저주난켄 리야라 년주슈켄 저츠리라타 부부좀제이 텐디 편종성균념자리첸 년주슈차

0: 야 링체금의 닝내 상치리 닌신 주마슈니 신라 많이 카요 제베 칭게 니소키 등의 제초베타 미디 치주키 지디리 공키 균딘 레가라 고겐 수요베타 지조로 슈겐 인바 수요 대나 진등 앞에 치진인 조무정 지디 주기 링체금의 신라 많이 카요 기 니바 사피 민토니 팀다라 교든 토크 제진 뉴십 제바 마세 니튼 진시키 제답장 제시 명아라 규시티를 나루에 딱제 지진 유업시 Tengdi, Sengyur Gwendu Gwenchung Shebe Lezenang, Chedri Shebe Nangdun Cangma, Nyingbu Shusinba Yin, Lezendi, Zomzhi Yikin Gunangin Ciri Wangcha Latang, Shibshiri Chenggu Nangin Ni, Pusangchamdi Lashi.
1: Tandani, Bijin Ki, Chuzun Nishu Zegji Dagdaji.

前面几次查查这么不可丢三年人工宁织堂罗嘎西贼拉萨那句预计堂写句前面预计堂请句解锁康什么七八冲的真伪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
하살 차바총어 법규 샬라당 청라 기부송리 시팔개규 최자만수양창 시탕 최자토수양창 지루파라 삼조들의 차바총어 법규 샬라림시닝아 팔개규 최자만수양창 지탕 최자토수양창 조송파라 낙주로 강마차로 법규 샬라당 청라 김부초은의 듀음팔개규 최자만수레워강창니탕 최자토수양창 지파라 자기입주라 증명문법규 샬라당후라 김부송리 시팔개규 垂在马雪昂场端堂垂在托雪昂场周边坡垒东去了恰不冲坡丢垂在马雪昂场西堂垂在托雪昂场居住坡垒三个坡垒这么忙不可丢下了当成了什么新年阿帕地丢垂在马雪来瓦岗昂场泥塘垂在托雪昂场居坡垒可入去了推家坡丢墙了什么新年阿帕地丢垂在马雪昂场泥塘垂在托雪昂场居坡垒波身了康马恰坡丢 这在马雪昂场街坡垒现在的康马恰坡丢墙了什么端的街坡垒丢这在马雪来瓦岗昂场松塘这在托雪昂场街坡垒安多了康马恰坡丢下了当墙了什么初内端坡垒丢这在马雪来瓦岗昂场阿塘这在托雪来瓦岗昂场街坡垒登上了康冲坡丢墙了什么松内西坡垒丢这在马雪昂场街塘这在托雪昂场初坡垒早送了康马恰坡丢 墙了什么初内端坡垒丢垂在马雪昂场祭堂垂在托雪昂场端坡垒垂在康马恰坡丢下了堂墙了什么初内端坡垒丢垂在马雪来瓦岗昂场泥塘垂在托雪昂场街坡垒点进了推家坡丢垂在马雪昂场祭堂垂在托雪昂场中尼坡垒不容了推家坡丢垂在马雪昂场松堂垂在托雪昂场中尼坡垒马尔甘了南提丢垂在马雪来瓦岗昂场祭堂垂在托雪昂场居皮坡垒 走过了南提丢垂在马雪来瓦岗昂场祭堂垂在托雪昂场中阿坡垒在于了这么忙不可丢垂在马雪昂场秋堂垂在托雪昂场泥须坡垒报名了这么忙不可丢垂在马雪昂场端堂垂在托雪昂场秋街坡垒命令了这么忙不可丢垂在马雪昂场初堂垂在托雪昂场居住坡垒加在了恰不冲阿坡丢垂在马雪昂场阿坦垂在托雪昂场交界坡垒南嘎子的康马恰坡丢 垂在马雪来瓦岗昂场松塘垂在托雪昂场古坡垒江在恰不冲坡丢垂在马雪昂场祭堂垂在托雪昂场交松坡垒南林了南提丢墙了什么西宁阿帕地丢垂在马雪昂场祭堂垂在托雪昂场九基坡垒田里推康坡丢努布拉堂墙了什么西宁阿帕地丘垂在马雪来瓦岗昂场祭堂垂在托雪昂场街坡垒坡里康冲坡丢说了什么阿内出坡地丘垂在马雪来瓦岗昂场

생겨낸게 다샴리야 열론장부 국교 첨부티 근저시 척출과리야 뷰리기 망출기 슈균연부시 유바티 슈구인 슈술리야 초고군기 중콩디 对抗人不起了 普塔婆母시유바리 푸겐부니 열론장부타 푸니부니 생겨커부 푸순부니 랑친커부 중문니 마차커부 인부시 니시 역抗人不起이 푸탄 포모남 정리기 듄토공네 다니 켄서 창마 찰롱 중차외 소소 랑고 템바야 체규리도 직딘 담베라 쿵갈메 로라 남판주 미슈뉴 투수 겐캄짐 시슈바다라 켄서 창마야 겐캄라 데모다와 친디 소소 통계타 퇴계 체로 동외 투르 법도 지송베 콩키 푸탄 포모시부 소소 럼부지 담디 초르 템시 젠부 열롱 장부 샤초타 중부 생계급업 높초, 랑친급업 장초, 중부 맙초급업 로초제 카소솔 송어시. 전부 열론장부 롱슝 격교 망부시 규네, 타르 공부 유토 레바타, 테르 리론 용소 모자 낙체기 겐바타, 사초 강사르 메도 나초 편춘 젠바다르 시에바, 젠댄 신탄 자탄 지신 김메도 지심 투용외 추네, 리기 속차타, 덥차 처주 나초기 겐인 지가 족신, 前面立坛, 四张右张草旗, 초가车不所, 金中大卫却, 没心别, 仍穷看了, 电木隐形图, 下车所铁轮昂, 拍心别各贴, 特定朝年, 차兵교马시, 열론장보로 초통화用为, 열론장보심了, 차兵교马地, 特定年用我者为, 직前呢, 年中部坛中文南, 通于谢其娘地, 차兵교马贴, 去给年中部地坛, 中部通穷昂, 西七八了, 차빙교마티 케게 중부니타 중무 호초 야갈갸츠나 친수 시 준덤시에부시 젠부 열론장부 담티 퇴모타 엄처 첨부랑디 람센 벌럽 랑롱토 추워탄자 호초 야갈갸츠 초수 카교네 지속망 법친배 열론장부 국교 첨부티 딘제스 차고리 지 망주도 허종대비 슈슈 딘제치 역시 생겨링게 콘트나부츠 센주바티니 열론장부의 초롱 챔피언 과로 모두 쉽 티시.

생길랭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슝점 당하시거니 리첸 십시 창군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니 랭게기 안주 리첸디 센시 남바 토차나 슈거니라

0: Guangdong, Guangxi, Penzhong, Xinjiang Jie Xingjian Tang Rangyong Zhong Dun Tang, Xinjiang Tunji Zhu Zhu Mang Tijie La, Tunyu Dawa Ji Jadu Chen Ne, Dexip Che Jun Mishin. Jesse Jijib Kang, Li Shu Gui Di Tang Ai Zhu Song Zhong Le Tun Gu Zhi Su Zhun Xiong Le Kang Ki, Ni Du Dan Wei Da Tur Xin Ne, Di Lue Jin De Xi Wen Ne Dun Wei Para, Jian Yong Ki Ke Gong Su, Ni Dong Jia Min Zhe Zhu Lue, Mi Shu Tun Gong Chum Le Jek Su Tak Di Le Yi Che Dun Cha Ju Bi Yun Mishin. Jim Ju Jian Jin Bu Cheng Xi Le Ngun Para, Di Lue Nga Jing Ai Su Jin, 制作用数主播主序切切每天同就中央堂车组切工对接生活帖那年起推送不来家车松茶西谷帕里有事结合车队接接区域三度贴着切别年堂帕车进修起成绩领用不了我今年随人在距离里起切中用不推送不来家车主席茶松帕里有事三个月面积部年写到切不了第六间的席别切记你的松三年卡切
1: 罗布镇南联名都为独作厅松东初级楼层操不堂列立起组织厅年端端级工程要松切不马赛密集厅起居长起罗布镇西边端厅过了国际绕游切不是接着初年二零年初起年初表示呢二零后面是错过土绿别主升下东土表了切端切别让我们切记是我的俺能土拿出了团球马切别忘记说的二零年没团马切不定
0: 二零深圳特朗普切记提拉达切赞马乔革命穷写绝不是接着初年以色列及新伦列下去以色列及新伦尼达尼亚胡唐结算不差卡在朝鲜托巴局内部论决定切表当期扩杀长线了地方本地根本不行了接不切切以色列结算没公开第二内部论决定切表必须提路德普索卡多内接不切吧拉住切不是接着初年法兰西深圳马格隆去依然及深圳 非是西洋堂卡巴的调节这两年就是他法兰斯坦引起年轻别具超过等不谈切记却要看看车马车间抗压灭不了错过给各家旅居不归样切约解决不是三毛片节天天刚忙的三九年春学茶你看你看你人中龙青年轻也共来见龙青一
2: 曾中堂龙天德曾中堂龙天德尔曹为拍片两年为曾中对子第二期我们苏里马尔行图米泽英里德卡拉冲恰恰白马堂冲别总日古在端木地新开超过两个区眼望级别四十步曾中堂龙天德尔
3: Zamzhongtang Longjin Degar
4: Zazdan Dembe Central Hengge Gongkhamsang Teng Di Li Zainang Zhonggui Narib Ki Zomba Bui Chujo Chimu Cao Xie Qin Ki Zamba Tang Sunan Benjo La Ki Bui Du Jur Jing Miri Bijun Kang Ne Bijun Nang Wei Zhonggui Narib Ki Dem Yu Chak Jin Si Zhe Si Yinba Kangchi ma pyu milam siyabdi. Pyunor ki pyu ge lungtin ki ge chui dang tunbara zumji wun samdan zhani yang dun shu gu yinbe senang yub shu. Senro lingge, nyanbe chakwa gigab chinan kangsar kibjing zumji gyu zi ki beyun zidur sunbe demgyu labu chi kangchi ma pyu milam siyabe zumba bu cao shu jinni jilu chikdung dungi chunga loru nanjing tu junde mitra jiki kimdu gu chungba tang. Jilu chikdung dungi shibu shinga loru Lomé Mingto ne, Bijin tu, Kongme Puzi Lomé Kang ki, Chawé Nimur Kyo Jing. Jilu Chikdung Dungi Ngabchung Ngachi Lor. Kimsang Le Nyamkyu Chimpu Chung Di, Bijin ki Nukchuk Byungay Chiwi Nindab Su Bogyo Chung Watang. Jilu Chikdung Dungi Chukchuk Shizum Le, Dawa Nibi Tsi Chung Nying Yin, Gongchang Shibchuk Shibke To, Kutsi Pimpa Tsoba Shi. Cao Xio Qin ni, Lab Qin ki, 曾中开往真的车祸是一门马赛特都念阿的各支的自立所日本内蒙古新都开心天水国旗电锯街的念阿不清怎么能有不是康熙马背面那么写不定草学情给天仓了年归前不穷的毕竟努不出本来只为年的不是本来为碰年大给做阿基姆怎么写一门的了全都没有家当你需要讲空气国际人了
5: Liu
4: 提出其流习主卡共南话是康金马比梅林西北增重地囊曹学琴其俄语人路及三种南了电影这里勤仓作为松托是的王的学界该句军情及勤金西年贵都作为处理该句军情及基础记得开巴图文局车人了同安女主门前都三位就在其下列接的 원규처림당딜라텐징지외개규균진기지소팅이칠람투체규도도메벨레게세월땡휴규제티에쯤중디낭 주튼기 구름니 저리기 김제 망외 다시 냠규도 주주 차도 나와 집어 당시 전바 보면 땀주기 토안에 텐주 삼주 당시 주에 바로 전바 당하지 세균이 처라 중국 로규 토기 점중 유규 견제기 또 더불 주의 바시 샴라 생기기 중국 너럽기 전바 보 규조 침무 서슈 친기 잠바 당 순남 변조 라기 비위도 규진 미지 비준강의 비준남외 중국 나위 등규 착진시 제시인바 강치마비밀람시바 페놀키 벽에 롱친기 깨주당 툰바라 좀지군 삼단자네 양준휴바티 류 리순바티 세로나 테달랭외 물 풍지 경물류 공세수 댄진휴교배 각교바다 제리 메묘장 정리기 체내 나가가시 종물 개월당 풍지 매면 되바당 튼바 신데 서둔 체지 칠로 연양키 채무 겜바시글 종무 르부주와 댄진 괴베 나귀 체바다 정이기 견크 콩네 견체 능이 담디 종물 리올라 견투주 종무 지출레 부딘저 통만용외 채만이도 견규 제디 제리 매면 된도 되네 라리앙 조린체 급틸 자바오 유다 지무 중무 타장 대가르 교네 나르 퇴 마뇽웨 담티다니 지두 마웨 롱웨 담레 녀베 초나 중 경무 리우콩 총세 바시기나 통자치와 마세 로나치 수연디 직딩기 명콤 장치 담린 티다르 제디 직네 저리 메모 조난 폐와다 니네 세수 타장 년벌 조회 추타 통화나 링차 매장 랑수기 땀 디다르메 내추 총대를 주리 모체 대비 님은 남샤르다 롱은 남이 열균 뚠지 뒤시 코르모 롱요 철법수와 강도 인양 대두 집에 구급 걸러유 닌다 리신 신계 무커마도 내소사 매배 얌센 치외 된 고두 매용와 지양매 뿐나 나루 근투수 년시 뒤머 사딘투 미 개발 련배 카와 법수 나 티니 쇼바 나란기 친조 마체 공 동네 기치네 미신기 자퇴 중외 심수 땡땡 미신국엔 립도 냠데 교쿵기 생네 대바나 총디치 미인도 지메 테르제리 메메 티네 람규지 조외 주바차디 미신 통화나 용시 랑네 메소와 잉이지 디더부 치겐용 시이슬 경매 좀매매도 주바양 말이 주바 마인베 겐기 얌젠 젠시인라 용젠 꽃지링 부치기 공나 수리 세불 쉬나 나추 줍튼 줍게도 순베 쉬놈마 자차 렘부 낙지 눈바 류수 체다른 말외 뛰크다 털식갈표 매크 겸바식도 준삼디르 루푸르투 치네 개조르차 양티무르 지메도 용진 통암 나월 마제식 지이슬 제리 메뮤 개조르 퇴바당 내수 강식 중도 지 지발 세다메 라골 홈에 따라 메쇼르두 장 단다 세찬네 교민도 지랜듭 제리 메문니 닝충외 테다르 퇴만니도 동네레 랑디 lakpa xianle dian xin kiam ting du song ne dawe zi. Xia lu cam su

tangdete jaje kodun tenba. Namba dini kaanung ine digi yore betida ni karsana yishi shi chi ngame gobla ya ngonsu sewa jiri tangi tohne rwa la. Bena ngazo tu sum ni sum sela soba cho shi ni shibe cho shi sela soba tonsu tangma karsana yishi di ngene shi tenba rwa la. Di ngazo yishi shi chi ngame gobla ya ina gobe namba diri. Xiyang kula kariyarsana tamjal haje gi che, de tang, niso, jia che, cikdun shime gabla ina tanga de rishin, chungyu yuba temarwa la, ishi chang nge be gone cikdun ngame gabla temarwa la. Sumbad kariyarsana kamso jidu gi che namge dene, yuwa namdang tuma sosur je be namba diri la ya ina shibarwa la. Ishi shibe anda kongdo songsunwa ishi di, Kodang tola ya ina, nganzo kongla nga ngoti shubar nangshin, kongden peju nama ya chachun shiyebe na, ishi namdang di yorba la, chang ngebe chane, sewa shatade, tu sum ni sedi, ishi namdang di chang ngeje sum sedi jawarwa la, daga nangshin ki cho shide shibe shida, tu sum ni shibe sumdang nama didi, 제단 이시 남당디는 창예배 자워드리. 오늘 참마 창예배 때문에 나바 코나 이배 겨구를 배서나 겨구 말에 급갈래야 이는 안도 빼딘데 시그루알라. 안초 장괴배 시자니 망대. 되네 겨이감 비감 응지삼 깨물 제유세. 빼딜래야 차전 시에배 이나. 안주 장구베 시제디 망부 요리데 망부 요바디 창기 남당 토네 예발 체요 마르발라 제잔디 카레 이시 남당 창기 남베 토네 망에 붙여버리지 야베 되는 신 안주 슈베 있나 삼을 접슈 망데 다 삼을 접슈는 야 있네 게 요바디 안주 킹을 발라 어 삼을 접슈 망데 숨어 마다지게 Gay yu tis gay di shi yo mali. Mang bu yu ba shi bari. Una mang di nang sa wumbum mam, doa sang bu am, nor sang am, benba wumbum so yori. Shi ba dobu gay di chang ma chang yo mali. Di na ne pe zun zam ji chang wa di. Che zang di ga bu nge tun da di shi je zo ka di se she che gu war si na. Yishi di nang la ya ina namba nye yore suge. Namba tangbo di karasana yishi namdang di chang ngebe tona denba yore. Nyiba di karasana yishi namdang di chang mangebe namba tona sewa yang yore. Namba di nyi kaanlong tona jeba di sewa tona chukba yueba di rado chege che du yin. Yewa tangbo di nangshin shebe na Chua shi te si tu tane shi si shiwa rwa la. Shi shiwa ina jidu gu che gi shibu so so re re shi ni changgu guwa rwa shi si lawa rwa. Rwa sum su na nun sum di shiwa guwa rwa shi si lam na shi di shiwa guwa rwa so so so yewa je gu guwa re. Chi me namba chi duwa la. Yi shi namdang di chang mange pe tane namba chi duwa la. Di gab gi yi shi di chang ge jie me zang. Yuwa kang yueba, meluba, rereshin changwa, rereshin yuwa cheze chang gobe, goba yang yuwa maare, bezun rega zamji changna digre. Che zang, jeba yinba kang shigla, jedangi namba digabla ya chungwe, ishi sedi changgi jeba, changgi ngeba yuwa la, changgi mangebe namba yang yuwa re, namba dini kang rung yang, Degresu. Dina, Nanzo Ishi di Changi Neba Tang Mangiba Nigi Tone Julu Yuba, Kodundan Namba Tiri Yuba di Mode Chegi Chedo, Seshe Chewa Yin. Shiba, Jiduke Che Peju Chibe Gurim Nanga Ya Yina, Nanzo Tukja Nangue, Subsa Nangue Dinde Yore. Di Karesna. Jidu ki che jeba inere, dube gabla inere, chida ki nangsi tangbu jorwa la. Tangbu di la yinji, minji, jidu ki che di jagare. Bena chashaba ina, tu sum ni,
대바 암 지난 낭세 당부도 대바 샤브르 말 대바 암 시베 암디 네바투 샤구레 디 머치베 이나 디 마자와 이나 치메 튜니디 젠베 누바 제베 누바디 메바레 제장 메나 인지 민지 통마티라 자구레스그 통마티라 자외 지두기 체티 누베 침바지에 누베디 태국 와르발라 제장 당부디르다 인지 민지 자구고아레 다 치매급기 지라그 낭시 티다라 마자네야 당부르 자외 지두기 제베 체티 누베 고쳐봐 양만나 누베 무슨 마자나 튜바 집바디에 요리 디나 섭사 난고야 그 튼다 당부디니 튼다 니바디 카르레스나 케시 이외 남단 집에 겁라 치다 그 낭시 시요리 스드더나 시부소서 제국어로 봐라 제국이나 타마 타마 딜레 지두기 체지잖아 지구와 말에 금제 카레스나 시유바 인자 시디나네 타마딜라 자와이나 되는 대동지에 유베 된데므로 와라 된데바 인자 시댄스버리 대동양 지역이 되면은 되는 남아가바디 차두르 와라 제자 제바 이내레 두바 이내레 지두기 체자와 겁라 당부딜라 네바도 슈거레스기 타마 타마 딜라 지두기 체디 자국은 말에 금제 가렸으나 제약이 전다디게 지심바 인자 대동양 절기 대비 있나 대동 지규 유배 된댄자 되네 그거 된라 딱딱 못해버리 좋아라 제산에 대동 지규 체제는 제약이 된디 요 말을 봐라 동조 지규기 체 배제 체배 규림 난라 도난난 괴배 내든 진이지 모두 슈베이 콩라야 모두 슈에디 지두기 체게 전기 죽두 시에발레 아 제다기 낭세 당보 제바시바 디고라이 레젠디나라 네 진주로 대비 체 남이 시에발레 지두기 그걸라야이나 자와라 덴베 시간이부디 코덴탕 시앙 가르스나 지두니스 제베 고라야이나 중시베 터네 옹어도 슈베인 레덴 치메나라양에 지두기 체기 튼기 죽두 시에발레 체기 튼기 죽두 고라야이나 옹어도 슈즈 유베 갸제 샘보보 남기 두더도 세나라나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年站列在属于特色营。
3: 三个人家公开不杀，想了三九零年站列在属于营，天地三九零经常团做不呢。
4: 三六三八，杨九龙不三八人，你这钱接不来。重庆中国组织了国际当天，比赛突围偏接近贵州三八队吧，西北区高尔滩。
3: 王虎宁给半个来亲自部长的接着能为过了。
4: 龙安生给参观中国边国业务组不谈，看到业务部我西北来，别尊前辈中国那边停车间给广西引流，总之西北谈，浙江给部队空白了电台，他们出去给出点口德行吧，西北区高尔。
3: 这边西的错别从头错的西的责任了松永车与日本车不得师兄给人家车别批准了国国车别过了所赢
4: 下面来听的三九的南团是不是南三人呢
3: 这个雷公呢被问你出接着书记习近平去承认中国中有的准备的城市高在国境都车别承认变局的准备外省变局的承认变局的娘这空白用法的国的东国是电脑有龙阿正的车的国中阿别国走路了让业绩成绩蒙西这个永远中啊人把它穿了的昨天提供成绩建议解决了军舰没把它定时都清醒拉在三八来吞来三八的连南三八马背三八节军舰没把它吞的不再投为空白清不了贵的东西有各个听级当时出现米蓝星年级点别路阳连图把马赛腾通促修工具了大国人你这的同类是不说的小学阳扩展起图把的天内各个别承认中国主权合作的承认唐朗居民福利也不是各地合作套那么用的人类居民证明拿错证据七折卡度规矩七行约不得天主公众了内领学不得别的去人物直播所来段看样主批机遇针对南修建起来的来段名呢李学义起来用为人类旅店居民协议按照来的也怎么给那么的参透不得没人给被中心来土林给那么忙为协助的人这的国家村镇集团落中了兄弟说的乐在今年日本人不提到那按照恰拉成为乐在给中心是对于解决于村民那么能别出拥有了人这土林承认中国组织了孙秀结巴的帮不起心于承认中国组织了规定丁十东九年罗顿习近平给首席党委党中央给承认土林空白的批准控制杨大区把的区别贴特区的规制开启南华形势你同就别留到我就记把的各部党部中国阶级南征欧盟敦促的国主在国托积极书记习近平去阶级卡给热国的设备参加设计的吞了普久来成为国国统战前托承认变旧的密度人率纳米拉在所敦杰提供给年来了兄弟阶级吞梦托拉在设备的吞了设备连能设备马比萨尔巴杰对国是电脑语。直接书记组织能为科教达拉天个中国的成经建议乐园热度出的信誉。贵州省经贵安人民的自家电脑书协助有些中国的科学突破接受三年卡的接信誉。大我公布了贵州以接受进修的十九天不惜送茶来过帕的人不如突破借用其接受起来的马内的库尔布阿尔维扬的党语。特别一些说的，这就是解决牛肉解决的，解决了其结果呢？就过马赛，等同日子一些说的，城市牛总说的，桂龙都是这些，加些什么呢？加些什么就怕了，拖了党员。贵州省经城市进步控备妥当局的局长宣布，江阳去，接受进修的十九局，按照日久特别忙完。贵州以接受批准解决了一万股百马赛，接受组织起来的，替接受组织的细菌切入东局的二百国家解决隐形。每到人类的这把预备可有特别忙哇，贵州路二百连锁这把切的，城市进步吞了十步了，特别孙秀点不得，特别操弄人心点局了，贵的东局隐形就有。年冬你学得住了了，三年忙不下涨路自己列车的电梯，改用极度的建议。自家超吧中游龙啊对新月。南说乌兰差不多借用及城镇电力通嘛将落铁车超吧西极间及南站及超吧娘这起落东七八的明儿的南站铁推定一边两个组织预警明白七八银呢龙九度马脚连你的切的落东就是。 城市措不参与公司协给金东基联络王丹丹基推定一边能不长马脚来你的切别机罗罗东西明白切不赢呢都同居的国家生育银行子女及将老陪住东西的二位托了住就马赛将老给上赛独立女巴拉规地贴不贴贴古女巴的呢罗公电给的罗公的贴古罗平均应归期子罗同居的空白及密切同居的托住来解决于 天个中国的编剧的制作成绩间的人力监督局的门系二位监督中心于你懂你学在这里的话顺便等就怕的借用给阿吉制作东部的铁七十几个就可能的成熊给也行不得阿吉的照东给为着给马编剧的日期这个就可断出的日期就可及呢你们这头于所来的七人监督七人青铜空白是共振谢存起 面具结构是阿吉规矩的面刚七六斤牛的脚的面刚能亏斤牛的脚下对面具抵挡拉索托的面刚的跳不接近决定是不是跳的人中各边面刚阿不及哈层都跳的头鱼老水结构是阿吉规矩的陆地的九零接驳陆地脱他们接近老水连那么用是跳不得陆地正中的雷力陆地突然陆地所陆水这些松动这么多各地团结特别解决于 天个中国的城镇编剧的我在编剧的空白女部中心于广东广州如三年的开大团队的查这起来是给开局民这边的西的热的局的七零间的热一间的局的热的村民了女级城市间的研究前的所在的从巴的口碑热的局的中流的催些特别于开来的表达的经济更过吧作用交易 公司上电新旧区别人力区域的马背所谓马拉南区域别强能的区域人物局势权界的所得所托不满塞没到的人物听不到所谓的权界要把中南层级所的女巴的电力 AI 女巴权界团队接到的地位后继续就别他在权界的马背所谓列举的得过于托入亲约及我这男女天个中国的城镇间的人力间的重点推上车动网部的协议
5: 城镇人力通过的凶灾切入的比在托尔动画的阶级人力落水级别协助的不人就人不如穷啊新进人别新进确对团战就在国内给我祖母规则起查到呢逐步把钱我们就是穷于龙安镇中国别空白的密切了密的他路上也起人力编组的那么三十八做内都对的做内里的一切工具密的人力从内见的细菌见了就是把它规定动就是
3: 계급정시주기세주다차구시경고바원제이시균하장치베링류지자초바다지자로툰주르소멍시조준레자사르바라다르체대고이다냠주딘자제기개용시직젠기정시총라조준체교수동바다개용직교르기정시다왕토교름루조바미덥링류토눈바다정시교진조보교르기차주라다르딩섭체대정진중구조경 게림 서버식도 립교로 그대 동교 인시 주요.
4: 디글레군의 비원의 中国初期是的年内期在团团在年孟西托母体帮个老外期在做之外空别动画谈也可你比托人中来兄弟家吧平均接表了六点九米七八结婚开给年内定时的动画界切的中国谈帮个老外期全用特区年内肉的之外七十七点都做了固定当天也可你比明满了平均二百七万托把切就行中国电影四周期提团团来给后大本地学习送一把谁 卡里里希中国人帮个来超过我们行帮个来超级拖到盘儿松土中国第二七日给安托卡超市最晚谈中国企业在中了最终内部修法你们这节错错进去出去安你对我接了拖把没被安全店不切盘中国接口恐怖机构了接表店不切盘中国学堂陆局也在超军警切盘
3: 我们中央来的兄弟家把这些托帮个来谈中国之外出现体外头发的人不是就行一些送不是王东峰说接着拿修语第二个来过来别问你出你先说广西的浙江年纪卡所说了
5: 롱아젠기 철교 중업에 고야부 조배 최대한 선교를 겹자 전도 초받다. 산에 대게 롱아젠기 철교 중업에 철교 전해라 미대 제용기 리람다 미빈 랭겐 체득 개진제라 세제 등섭체유. 롱아젠기 철교 중업에 투급니 광시 입부두 공배 수입 조배 타르게 조배 각제 투점시. 광시 입변주 공배다 고예 공배 사두라 군디 만주의 대기소 초 죽을 믿대 믿제 조부카 니슈쟁아 그리체유 대낭 청진 변조를 기띠베 튜내기 진당 파르메 서구기 튜기 지진다나 송에 돌제다 수준 내리기 진당 파르메 서구기 튜기 지진다나 송에 돌제소 믿제 그리체바 대토네 광시이 롱아전기 철교 중업의 인 공백이 부재다 편제라 티베 당도 제바 전유 광시 종지장 용종기 주시 위타오이 만주 지접수지 시진핑기 공백기 탑주다 차교 고르기 남시에 개진다 대신 광시이 레둔 고르기 남시에기 랑자 개진 자외 지송 휴사라 조교 균용 치받다 멍시 띵와다 띵슈 치로 동와 풀라 편바제기 랭겐다 제답 럽드진바 추교 체디 띵받다 벤주 공백기 진단 뒤세다 사르바 뒤세 방미 뒤세제라 티베 통진 치신유 이시아 샬로난지 바르기 벤조 뉴종 냠레 나르베 띵섭도 당데 광시이 습업기 기전테 공백이 중재 토베 돕슈수 교류교 지교 수동교 시송유 종교 롱에낭 광시이 지교루 림보다 AI 뉴주 균형 체바다 유법도 뒤인데 비사르 튕기 뉴슈 공백 동교다 교류주 응은 앞배바다 벤뉴 체로 동교 균형 체바 갸조르 초베 벤조 공백 슈진 동과 주제 토백고네 높규 감주 줄람 서바 냠도 죽준 치바 평로 미수 정부 변주규 후당아 준바 총계의 총대 진 서바다 총습 교육의 다르게 조교 교수동과 중감 응을 줘바다 방미 공비 동규 균형 치바 재배 광시 죽준 치바 미리 튠지다 지조 딘리 탄점 힌자제 사된도 동과 제기 토네 중규 남배 티럽 젠기 광시 일리우 배배 중심유 롱아젠기 철교 중업의 링 저장기 비두 공배다 두모토 축부리 교류배 비두 그 죽준 체교로 탁주릉신기 공배 중대 지조링로 팅럽진 시제천의 문교를 용외 순념 퇴배 지리 초발의 지배 지믹세 땡기 체봤다 비두 공배기 랭겐 조보 문세 퇴도 동화다 사두기 니리 지배 디베 니법 문세 퇴도 동화 교주 띵 습도 동화다 주제 도배 지조고의 야기 동화소 개주 지부 죽을 미대 사두말하기 지용기 편류 치료 동화다 저장기 개주 댐비 팅럽진기 튜내 말아 죽바 미덥 링류기 리리 동다 자샤 갸라 구디 동화다 주제 도배 지조고의 야기 동화소 초주주 태기 제덥 개진 등유 저장 행진기 군진 리우제이 안주 시진핑기 튜럽 사르비 중국 개주 댐비 지조 링류기 공바 눈줍지도 제주 균형 치받다 게게 탑주 학삼 남당아 락린 따르와 비디오 공배다 두문토 축부리 교류배 비디오 그 죽준 집에 디벨링겐 태 덤지 야부치바 된도도 주바다 둔제도 규바 럽균기 둔제도 방아르 침부 랑표바제 치바 신진용기 변조로 균등아 사르바다 렉배 초수 공배도 교로 그디동하다 지조시부 시둔 딜링 용교 균형 체구 개용기 큐용라 렉기 망잠 뷰교바다 락린 오마르 딘테 땡겐니라 지구르 타직도 슈바다 숭용니 타직도 룹토바 제거시 숭유 내동 숨질로를 레급 저장기 벤조 돕슈다 전제 돕슈 촉두 전주 뉴바제 치치르 퍼규로 뉴쇼 유구 구디 당대 미리 찬용 쓰구기 퉁기 지린다한테 다르게 치베 벤조 응유수기 주제다 니바라 자르바다 저장기 사두다 누림 토베 고이 신진 돕신 주제 토베 징리 신진 돕신 총계다 총습 시지 냠지기 뷰제 토베 공비 주제 대배 토베 중감 신진 조종 말하다 조종 뉴버 팅럽 진소 초 축태기 조준라 가도르 사바 용화라 준인 치신유
4: 디글레 코네 비원네 추 탈룡어지 공생신 개용수 짐주제네 치르도 교겐기 미팅 통주로 주영아 탄치와 직탄 사야 둔신태 루규기 투송기 신도 사바도 유바시 니동 니슈저주류 응어지 공생신 지소용수 사공개네 민나 치르도 조규치켄 미팅 통주로 주영아 탄치와 직탄 사야 둔신바디 니동 니슈쟁을 류 두냠대 야자숨탄 청주시구 파르키바시 Jalante, Juba Jetin Chepe, Dombrum meeting, Tunjur Jitan, Saya Chu Tan, Sumbum Dunji Dun Dong Simbatan, Nere Chanyum meeting, Chi, Nedong Jada Nishus of Dun Tan, Nadong Shipje Simbati, Tuzong Le, Jazz Shitan, Tanju Chu Parhibashi. Tina, Rine Yugur Teki, Mikur Shadon Chepati, Yugurwa, Chiru to Joju Chepe, Damga Narwe, Pusum Sosin Yu. 公司时,结合江南哈尔滨区及哈尔滨内长白山滩,延期亚布里所属居间区人类越国区切决美国的下动图约时。哈尔滨江南街及越国列军抗给林津,卢市民区。小区部车及港股内部送天,天天色动滩,济南特别下对库有这么滩,小区路子也热热苍马,西部厕所当地。 越过外，有人舍不得，让其进了来不得不用完，两面都不切，越进我这那去。修兰托，免得着急切，每天通宵的交通团前往古滩三亚基内给我提，加上古巨科技咱们新个不是。空身人，沿用沿用这修兰托，你这的前用钱呢？你就是被狼狗吃切东阿边，是不是咱们下东头又不提，就从来加上送就送送，怕又不是。 小区区民用瓦西提莫罗查多多检查区别越过了前列滩，人类越过了去，对卡尔康冲着苏丘里巴西。福建泉州以福建女追熊两匹小区区图，随军去新水州苏丘卡尔人民去插队前排，给库当年越过的勇敢忙不一万古一巴西。越过了张维维去。
6: 没事，小区区内将我女娃儿用完钱，我讲生育来得不行了，那天呢，我才去问我们人家学校给新水这速度高的车队到底从何，家住旁边从西西不是？我这空心人，沿用一盲区可追去，人之前呢，准备每天吃七顿下面我吃我皮，一阵七八趟，你这的吃牛皮呢，每天吃你就就去，一阵七月经，那么就军队打了铺子，家住古就口端谈，成就你十八天，推送来家在那端谈，成就你八月不是？
4: 北京滩、上海、广东、深圳所南滩汽车所准备忙完毕，从今日正中给南滩正中明年瓦里向准备前往多情一百十。两年前，南滩草坪锦州湾南滩去青年选拔蔡克强去。人力滩越过了两站的兄弟集体，可追设计给设计忙不了。锦州三红旗开区店边，人力三队去团在从港滩，从大宁边新赛康走南，越过了外南竹古北决定南锦州一路就定秀滩，从今日起一万抽秀两所用。

0: 중내 쯔짐나 소주 갸바다 먹슈 갸지 동외 피조라 모그 타지도 장애 인시 주유 도조나 쇼겐키 먹주 토르규 테니 개가 하잔 침부시 내주 강식 튠루 먹주 돌아바다 먹봉 유민님배 자든들 교어 자와 니네 동민님배 은진 시기유 제주유 도조나 쇼겐키 계세 먹봉 유 초바 카세 수제 자배 먹주다 파르다 진이를 조스이비 디 미남라 심제 침부 수기유 제주유
1: 디글레 코네비 웨네츠 이런 예체 대중진계 막된 로지유 무허신 레저 이히 제초님 이런 키 어리 인도 강야마 제베 네츠호 냠녜레 제도 주규민 어리 예발토 이런 레스베 균균 커습 체구 시주바시 어리 总统 트럼프 제초님 어리 타 이런 와르 체주대 추추 조 투스 유바타 추추티나 이런 키 뉴체 토베 요카보 어리 오진 체규 추유 제주바시 어린 년절 기비 왜 내줄에 신나 어린 시중기 이런 와라 전쟁 집시 주변 삼시 지투 주주 직접 투자 유바타 대응하루에 십사배 닝두 내두티 인제 준비 체파를 중시 등교 시 지주 바시 원장 이런 년절 기 대지 내주 변태 닝두 내두티 명예 인제 준비 추 주도로 중 매지 주 바시 제주님 이런 예시 제비 진策바 빠져 아이히 어리 이런의 뇌배 최고 주식을 다당 진짜 진민태 이런키 벌둠치켄 파키스탄의 이런 초기 삼자를 강히 민태 랜로 매지 주바시 어리마기 중요한 목지부 제주님 이런의 자기 주신 동바지 년태를 어리마기 각동래 주특체내 아만 소가도 유배 이런의 초고지를 규지체유 어리마기 주도 목터 넘주 매교편내 주신티 도르디 무튜교 무토바 수바 희인세 주유 이런 초기 튼티티 내급 렌즈 체미바시 프랑스 예송부 최초님 프랑스 초마기 대가블루 다진기 투신 아마 수이시 미수 장부네 도 튼디 갸초마부 후주도 규티 서구기 대자라 슝류 갸과마세 호르무즈 소가투 예크망부 투신 송기 체페 차수 비교로 처치 지신 유지 주바시 냠제게 소소자투 이런 게 튀미 속배 최초님 호르무즈 소가기 내듄 타주 제배 편유 추신 역지티니 남야 먹텁 주진해 소도기 각동 매바스디 균된 따라 규규 라스토바 치급바 테지 지주바시 지겨레 콘제 사괴바라 제초님 신도 총화라 신나 어리 개콘 사제 대자부 성진 제보 시기나 포장갈부 사괴베 춘초기 공무 수드토 매다 예베 규시티 토규민네 튼진티 소베 규진티 체신니 어리 이래를 배회 막둔 자주 이긴베리 지대유바시
0: 세계나버초 공세선규로 연준 쇼겐 빠상 함라다 인지원두인 레젠겐 고르난겐 딘진점벨라지
2: 미미다지키 난주 라바르 추기지
3: 미미부지키 난주 르보르 추기지
2: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3: 창도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르미 저원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초 강시키 유티 미남 경화치
3: 미리카키 김지 야게다 퇴문 고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저원 내서 제이

0: 조가인 리생경 군난 켄디브스르라시
1: 데타니 키랑기 수조 딩규
2: 바세강기 전이 앙다디 시비네 규제튼유타 십실기 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브낭초
3: 제무디 잠바 차당아지 농참 규비네 데타니 앞엔도 여시
1: 데타니 키랑기 시부어도유
4: 시라 최베지리아 공부갸베비니나 최진 로지 용토그지
2: 내가 두두잠바 강고를 준비는 류중용의 마치 편도야 랑고른 가비니즈의 유튜브다.
1: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2: 키니 이와치는 퉁구양결의 피주동토.
3: 기구체제 롱주양스체는 디타는 편도 첨부여시.
1: 디타니 두타 남부구도 도낭차구비 청와시인.
2: 류중의 강람 원장기 주신기. 디구기 코리오 나를의 야도 주구지.
1: 디타니 중구. 나도 처음에 냠토 송경치
5: 편정롱친 년칭리혼네 중앙미망 군경롱친리혼기 표계리친 규자치찰
6: 탄다니 비징키 추수개바다다지
7: 本周龙青年轻理会的表演龙青年看到本周三周年大理前书记本周龙青年轻理会的表演龙青年看到本周三周年大理前书记三毛平姐公干上今天你本周送别这一年春节他今天我别这一节 Reza Basan Re.
8: Tiendi Le Zena Shugyu Nang Tun Zhu Ni, Wang Jun Zheng Ki, Lhasa Chong Ki Tu, Yang Thakbe Si Tun Le Ji Dawa Zubba Tha, Lada Chibi Lop Jun Lop Su Tha, Tun Ki Dian Jia So Ki Ne Chu La, Dek Shib Na Wei Gor Tha.
7: Delu Tu Zi Tang Puro, Rang Chong Ki Chung Mi Mi Ri, Lag Yu Yung Pup Goro, Chok Dung Shib Ke Kye Ju Kye Sum Sima Ti, Tu Yu Chung Bu Le Kya Cha Dun Cha Nga Par Xin, Tu Zi Juk Zi Du Ma Ra, Gye Yung Ki Ang Tang Bu Gyun Jung Tup Yu Be Goro.
8: Logo chongi, chongi zongki, shungi. Nima chun zongta, sunam genzi, shilo sumki. Chasha sa du chedi, payu ki, shingso tunze ki, pege lambu shangne. Mangzo baba chukyu yonggur, chidun chiebe gor.
7: Nga chi nga sui rin, chong yonggi rinne yoko chumra, chukja tuba ta. Jimzhu chawa chuji nyamgu chene, zhuxu gensung chiebe gor so yin.
8: Shamla tindi li chenki, nang tun shibja nam sero na.
7: 这个来过年年最别赛让永琼邓伟基书记王军政客及最初年哈萨创业图杨塔别赛顿来记到我祖国堂拉达七别罗宋罗宋堂团结叠加索给你最了德西能够杨塔别赛顿来记到我祖国堂拉达七别罗宋罗宋堂团结叠加来顿帖吉吉书记习近平给南伟各个开心的公布拉达团结定色七八堂吉吉书记习近平给佩吉来顿过了南伟各个开心堂 退了不撒别当期培养在去巧用的老大七八没嘛电话真别批给提供不他用的杨塔别三顿来去到我祖国堂老大七的批给他叠加解决七个月不七八堂女士有个团结叠加几来顿也不住呢老林堂来去我的套年记作人路听了真期培养在我祖军七个月内送能身培养七天内住地堂参在参与公司堂中国都农他是三百块农民社区他是人中孙老师接受 王军政客军电器来年堂团结叠加免税直接拆进用搜索机内随天多西部能行空气叠加机他在电不送年推的用切就你记住西的电力用就是送中切别规划日了提外墙编就堂记错军队军政啊批结用就了规划动位拆进养银杨塔给三顿来去到位拆顿切的团结叠加来团电地中年三六他在真心堂他在机三六电组切开了 冷木路跳上堂根据团结前年明晚忙错期厕所堂就能叠加跟送钱归不堂中正年土堂堂军政前就他用的我是穷三年腾进堂军中托车前点叠加土堂年不起不堂我们今年留些前就休假吧没就再送了点年生活定时前开了团结叠加我为跟送牛店前归些送不车德行能人王军政客杨塔别三顿来去到我祖国堂拉他几句你 当堂结个比恰恰批结东为借用堂明晚忙错期给边 中国路及停留前组织前边批评